평범한 김밥을 좋은 사람과 먹은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다고 해요. 자, 누군가와 같이 밥 한 끼 먹는 일,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자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도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자 연락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함께 먹는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거니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함께 할까요? 저는 이건 수민.

나 리베라 합창단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생명의 양식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이라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자 연락을 꼭 해보시는 하루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 그냥 단순한 한 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장면을 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일일 수 있거든요. 평생의 기억

남을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로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사 교제를 또 굉장히 또 중요시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죄인들과도 함께 또 식사를 하시는 만큼 우리 주님 사역의 굉장히 핵심이었던 그 식사의 교제. 오늘 누군가에게 이 식사 교제를 한번 쓱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스 건디 밥 한끼 할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얼마든지요. 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욱 입장 맞춰주셨고요. 강공금씨 그리고 이성훈 정병수 그리고 오기씨 남병수 이혜선 7095 그리고 하창수 6489-1670 1등하는 예쁜 언니까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재밌는 시간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십의 찬양 함께하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자, 이병우 건디 더 덥기 전에 똠양꿍 한 사발이 하십시다라고요.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똠양꿍 궁금하네. 어, 데이트 신청 많이 받는다 DJ. 고마워요. 6843-7816 우리들의 해영 우해영 1964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수 진주냉면 한 사발 같이 어때요? 진주 신냉면 맛있지 아주. 782 이혜리 입장.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자, 이성훈 씨 냉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건디 한 그릇 하입시다 라고요. 뭐, 무슨 냉면 좋아하세요? 물냉 비냉. 우리 희숙이 희숙이 손이 숙이 권사님 입장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출석 체크 중이에요. 더불어 시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아침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입장 이 바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뿜뿜으로 인해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라고요. 뿜뿜 라디오도 성경 씨 덕분에 더욱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57297님 입장 맞춰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의 문자들이 도착을 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희숙 권사님, 피디님 식사 한 끼 이야기에 김밥 한 줄로 전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댁 때 일인데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사하신다고 밥을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김밥을 싸드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분을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늘 김밥을 보면 제가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 새댁 시절 그분도 잘 계시겠죠?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녁에 추억의 김밥 좀 말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김밥 한 줄로. 예, 또 사랑을, 이 사랑을 전하면 예,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전하셨던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 귀중한 사연이네. 예, 좋은 사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분께서, 정평숙스께서, 제 어플리케이션이 실시간이랑 1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 어플리케이션은 라디오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저기 그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지연이라고 하죠. 예, 지연이가 있는데 정지연, 예, 정지연이가 있는데 우리 지연이가 그 한 40초 정도, 예, 예, 접속 트래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평욱 씨께서 첨언을 해주셨는데 아주 전문 용어 적어줬네. 접속 트래픽, 예, 좋다. 종사자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접속 트래픽에 따라 25에서 60초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이병욱 씨. 요 분이 실제로 재봤을 것 같아. 예, 초시계를 딱 들고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 그랬더니 25에서 60초 정도 예,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테나에서 이렇게 쏘면, 예, 이게 안테나에서 받아가지고 송신소에서 이제 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시간이 걸려요. 잘 몰라요. 예, 잘 몰라가지고 대충 얘기한 겁니다. 자, 7618님, 이병진씨, 5152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감성적이다. 이게 행복한 하루가 되길렴.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아, 확 서정적이네. 될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5152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029님 아침밥 못 먹고 진주 수업 가는데 김밥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드세요. 예, 중간에 예, 편의점 들려가지고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 편의점 김밥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겟쌈.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주 파크. 은주 공원이 아니고 박은주 씨의 무대 함께합니다. 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묵상하자고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면서 이 아침을 말씀으로 으쌰.

자, 이성훈 씨, 건디는 어떤 김밥 좋아해요? 참치김밥. 건디는 비냉이에요, 물냉이에요? 비빔 같은 물. 별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예.

네, 박은주의 예술은 나의 구주 삼고 진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뿜뿜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4946님, 목소리 반갑고 힘이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 기도에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편의점 김밥 맛없어요. 따신 거 안 젖은 거 먹어야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편의점 김밥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간편하게 먹기에는 뭐 예, 렌즈에 이렇게 띵 돌려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트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최예원 씨 아침에 영상에서 본 오이 참치 김밥 해줬어요. 한 집 사는 가족들에게 3세 40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야, 이거 아침에 김밥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를 또 해주셨네요. 사랑이다. 이거는 LOV. 사랑이지, 사랑.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 아, 그 오이 참치 김밥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그 오이 김밥이라고 아예 나오더라고요. 오이 김밥. 그래서 오이 케이크 뭐 이런 것들? 예. 상당히 조금 예, 당혹스러운 그런 메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이를 못 먹기 때문에 예, 오이를 못 먹어요. 오이가 잘 안 받습니다. 예, 이게 유전학적으로 조금 안 받는다고 해요. 이 DNA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이를 못 먹는 부류가 있대. 그 우리 많이 배우신 선생님들이 연구하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오이를 못 먹는데 아, 오이를 또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오이 케이크를 만드시더라. 예,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예, 다된 케이크에 왜 오이를 뿌리지? 약간 이런 느낌. 예, 디제이는 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김밥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김밥 뭐 이 사회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오이도 그 오이 안 먹는 쪽으로는 약간 좀 고신 쪽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게 사회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먹어요, 먹습니다. 예, 이게 다른 분들 많이 계실 때는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게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어요. 근데 한 어느 저기 어디였더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김밥집은 그 오이를 그 채소들을 다 이렇게 굉장히 가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를 굉장히 곱게 갈아가지고, 이 가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그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난 그렇게 어려운 김밥 처음 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랑에 넘치셔서 그런 건데, 예, 하여간 빼다가 이제 빼다가, 예,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여튼, 예, 그렇습니다. 오이 김밥? 오이 케이크 이런 것들 예 정말 존중하죠. 존중합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내가 못 먹는 거지 뭐.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 그죠? 맛있게 얌얌쩝쩝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평우일 씨, 건디 있게 오이 안방에서 선물하기. 야, 사랑이네. 사랑이지. 고마워요. 공평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 같아.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야, 이거 봐. 배추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시네. 아, 김치, 얼갈이, 뭐 이런 거에, 전 배추 알러지는 처음 듣네요. 배추 알러지도 있습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배추 알러지는 진짜 불편하시겠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외식이 힘들어요라고. 아, 그럴만 하네요, 진짜로. 예. 배추도 안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배추. 배추 알러지가 있구나. 또 특이한 알러지 있으세요? 나 이런 알러지 있다 하시는 분들. 예. 좀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네. 아주 신기한 알러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알러지? 커피 알러지가 있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알러지가 있네요. 그죠? 자, 저희 아들은 당근 알러지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사랑 알러지, 잘생긴 사람 알러지, 건디 귀여운 목소리 오글 알러지라고. 찾는 행복을 찾고. 알러지 얘기하다가 또 DJ 놀리는 걸로 넘어가네. 대단하다 여러분들. 또 해봐요. 마늘 알러지가 있어요?

자, 뿜뿜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메디컬 토크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알러지 토크, 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알러지가 있나요? 예,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알러지들이 있는데, 특이한 알러지, 예,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알러지들이 많이 있네요. 예, 뭐, 먼지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커피 알러지도 처음 들어본 것 같고, 마늘 알러지 이건 진짜 불편할 것 같고, 상추 알러지, 그리고 풀 알러지. 풀 알러지. 와. 이거 근데 농사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풀 알러지 있으시면 진짜 괴롭겠다. 그죠? 평소에 다른 분들은 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풀 곁으로. 그죠? 예. 진드기 알러지가 있어요, 제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는 침대 위에서 못 자더라고요. 어디서 잡니까?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건가요? 맨바닥에서 자야 되는 건가요? 그 요에는 다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관리를 잘하면 뭐 어떻겠지만. 아, 불편한 게 많네. 지하철역 직물 시트 알러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네. 지하철역 직물 시트만 유독 알러지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뭐 진드기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먼지 이쪽 아닐까요? 귤 알러지. 와, 귤도 알러지가 있네요. 와, 진짜 신기한 거 진짜. 바퀴벌레 알러지. 그거 그냥 싫은 거 아니에요? 예. 바꼬이 뭐. 그 예전에 어떤 그 영어 강사님께서 QU 뭐 이거 발음할 때 바퀴벌레를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뇌리 남아있습니다. 바꼬이 꼬이 꼬이로 해. 바꼬이벌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뽀뽀 알러지 있다고 하고요. 예, 좋습니다. 뭐 별별 알러지들 다 나오고 있네요. 예, 또 계속해서 특이한 알러지가 있으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오늘 코너스키 코너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스키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오늘의 코코넛 바로 쇼 미더 커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그 MC 건이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랩을 들려드릴 거예요. 랩으로 yo yo check it out, check in, check out. 예, 그래서 그 여름 시즌이니까, 휴가 시즌이니까 체크인 체크아웃. 예, 듣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쓱 넣어봤어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물음표 던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냥 쓱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죠? 진도가 안 나가. 자, 그래서 어쨌든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BTS를 얹어서 랩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불러드릴 그 찬양의 가사, 예, 받아봤거든요. 아, 요거 진짜 우리가 진짜 많이 불렀었어요. 진짜 많이 불렀었고, 특별히 지금,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예, 00년대, 요 때에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뭐 여전히 지금도 뭐 많이 부릅니다만, 그때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했었던, 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더 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호우호우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고 담백하게 마무리가 됐던 오늘의 쇼 미더 거니. 과연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는 무엇일지,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제목이 있습니다. 앞부분 첫 가사로 쓰시는 분들 요 따로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좀 드릴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예, 두 글자. 흥부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흥부. 예, 흥부와 놀부. 예, 놀부보다는 흥부 쪽에 가깝죠. 그죠? 예.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과연 정답 무엇일지. 단문 50원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Yeah.

자, 오늘 쇼미더머니 제가 랩으로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힌트 더 드릴게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비읍

0: 자, 우리가 늘 꿈꾸는 거죠. 예, 이 비읍히읗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대가, 이 땅이, 온 열방이 비읍히읗 되길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너무 많이 드리고 있네, 힌트를. 비읍히읗 그리고 흥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1분 남았습니다. 1분.

그 중에서 유지한 미찬이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거니 랩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띄워드렸는데요.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두 글자, 비읍, 히읗, 그리고 흥.

0: 신부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비읍 히읗을 꿈꾼다. 그리고 이 땅의 비읍 히읗을 꿈꾼다. 입병욱 보험이라고. 보험, 예, 보험 뭐 중요한데, 예, 보험이 아니고, 자, 우리가 꿈꾸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지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부흥. 부흥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0: 우리를 뜨겁게 했었던
1: 행진에 나아가게
0: 이 찬양 예수 전도단의 부흥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1: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나님보다 돈을 또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회로 오히려 소리를 높여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사람은 누구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이지요. 굉장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은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 있죠.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많은 것을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도둑 중에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세리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지요. 구약 예배의 중심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0: 아닐까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바르게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무력하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보기 제사만 아주 경건하게 드린 것으로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아주 죄 많고 천한 자리에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나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함께 잡수시면서 자기 몸을 나에게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죄의 만찬으로 자기 몸을 떡으로 자기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는 음료로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의사로 병든 죄인들을 고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의 고통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셨죠. 죄인들과 함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해야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먹도록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 있지요. 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방학 오는 동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창원 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드로처럼 창원 경남의 성도들의 삶과 전도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동부와 중심에 우뚝 서는 창원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성도의 기업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부어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 남중고와 대한학교, 기독동아리, 하나의 코리아, 미랄 선교단, 해군 손은일 선교센터, 극동방송, CT에서, CB에서, 경남기독신문, 크리스찬 경남, 경남기독교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래항공모빌리티 공동개발에 나서며 글로벌 항공우주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한국형 미래 항공모빌리티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n air, on air.

무대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 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전히 열려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께서 2부가 딱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이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국립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립이들이다라고 예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예 권경화씨 그리고 이병옥씨 어제 쉬고 온 우리 국립이들이라 하고 아주 우리 국립이 우리 국립이 합창단은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친근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립이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가곡 뭐 합창곡 이런 것들이 참 좋아져요. 그죠? 예.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약간 제가 합창단 출신입니다만 그걸 이제 지나고 이제 뭐 청소년 시기 때는 약간 좀 고리타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웬걸요. 합창의 성가곡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2부를 시작할 때는 늘 합창단 뭐 성가곡 많이 틀고 그리고 뽐뿜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껴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수 선수 입장 우리 괭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나서 출석 체크 퍼뜩하고 납품처로 출발합니다. 모두들 샬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수선 씨 합창곡 성가곡 좋다니까 늙었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나 어머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부 출석한다고요.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 최영의 원 오늘은 혼자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항상 외근 가시고요. 사무실에 혼자서 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부도 뿜뿜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정씨 출근하는 차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하루 한 구절의 말씀 꼭 묵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스도 양창수스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10시 9분이네요.

나 상해상의 옹기상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둠두둠둠 둠둠둠둠 두둠둠 둠둠둠둠.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예, 아카펠라 함께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예, 그 새소리도 그 입으로 내는 거였을까요? 아, 그건 입으로 구현이 힘든데. 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 새소리가 입으로 나는 거였으면 충격적일 것 같은데. 좀 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그 입으로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아, 비트박스. 예, 비트박스가 대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비트박스. 예전에야 뭐,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 그, 윙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아주, 그, 도파민이라는 곡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면서 아 비트박스가 이 정도까지 이제는 되는구나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와 이게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그분은 그 그냥 소리도 잘 내는데 음악을 좀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고조가 되게 그리고 세련되게 이거. 들으면 그냥 음악처럼 이렇게 하게끔 음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번에 또 신곡 내셨던데 그것도 와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 대단하더라고 대단하. 아니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윙 씨의 도파민이라는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자 윤병호 씨 출근할 때마다 듣던 뿜뿜 라디오 운전 중이라서 출석 체크 이행시 참여 못했었는데 드디어 어플리케이션 그 가입 완료하고 늦은 출석 체크합니다. 건디 너무 재미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윤병호 씨 아, 큰 관문 통과했네. 우리 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요 야 지금 그 관문들이 좀 있는데 아, 그거를 이제 통과하신 분들은 뿜뿜 라디오 그냥 이제 매일같이 이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예, for free로 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잘했네. 잘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호 씨, 잦은 출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몰이 좀 이상한가? 예. 어쨌든 잦은 출석 체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아, 너무도 감사하게 아 제가 이제는 그 제가 먹는 거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될까 봐. 이성훈 님께서 아 오늘 그 1부 때 그 김밥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뭐 먹는 거 뭐 비냉이냐 물냉이냐 김밥은 뭐 저기 뭐냐. 그래서 뭐 참치김밥 뭐 이런 거 그 답변을 드렸는데 김밥을 사서 보내 주셨어요. 그새 또 김밥을 아 사서 저희 그 두대로 147로 예 보내주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황송하고 아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감사를 지나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해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그 먹는 거 얘기는 조금 이렇게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 하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여러 번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짐을 했거든요. 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 먹는 거 얘기 그만해. DJ 그만해. 건디 그만해. 했는데

정신없이 또 했네. 아, 너무 신나는 거야. 예, 그래서 너무 신나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듣고 예, 김밥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 잘, 예,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맛 표현을 기가 막히게 또 해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먹는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예, 먹는 거 얘기만 나오면 아주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죄송해요. 예, 근데 이래놓고 또 내일 또 누가 또 먹는 얘기 끊으면 또 한다? 또 까먹고?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제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내일 또 먹는 얘기 꺼내야지! 라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예,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똠양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자, 이은혜 씨, 예,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예, 아, 윤병호 씨, 오늘 그 로그인 처음 하신 우리 윤병호 씨, 아, 운전 중이라서 이행시 참여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예, 김밥으로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김밥 이행시.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훈님,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 충현이 누나, 예, 또 수박이랑 참외랑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우리 직원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ord, 자, 김밥 이행시 받아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22분이고요. 자, 김밥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행시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문자들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우리 브라운 현주 황 현주 누룽 황 현주요. 아, 피디님 우리 애녹이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애녹이가 아, 생일을 맞았네요.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수홍씨 전무님께서 오셔서 오늘은 왜 라디오 안 들어? 하시면서 켜놓고 가시네요. 전무님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요. 이렇게 또 듣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혼자 있고 싶은 날이구나. 예, 이수홍. 아, 그런 날이 있지. 예, 약간 날씨 꾸꾸리할 때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DJ가 당신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쓱 옆에서 겉돌게요. 예, 맴돌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무님이 아주 큰일 하셨네. 아, 전무님, 우리 전무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김밥 이행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이행시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승승기 증승기스 김 김건수 PD님 밥 함께 하실래요? 예, 김건수 누구야? 김건수. 어? 자, 하창수 김 김밥의 핵심은 밥. 권경화 김 김 좀 줘봐라 밥 좀 줘봐라 김밥 말아 건디 죽으러. 아이, 잘했습니다. 정평소스의 김 김 빠진 밥솥.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네. 히히히. 예, 아직 조금 남았어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혜씨 김 김밥 잘 말아줘 밥 밥알 안 튀어나오게 잘 눌러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의도한 거예요? 디제이가 그냥 살려드린 거야? 예. 잘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성훈씨, 김, 김구나, 라디오 좀 틀어봐라. 밥 무면서 듣자. 극동뱅송. 예, 조금 남았습니다. 예. 아, 이성훈 씨 벌써 점심 너무 일러요. 아시겠죠? 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경 씨 김 김에 김에 밥을 깔고 각종 재료를 넣고 단무지가 빠지면 안 되죠. 응앙 한입 쏙. 예, 잘했습니다. 김 8157님 김 김새는 일이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밥 한 끼 먹고 있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주아주. 아야, 이거 좋은 작품인데 8157 성공. 아, 잘했습니다. 예, 뭔가 감동이 있다. 감동이 있네. 잘했습니다. 박괭진 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들고 내일 뿜뿜으로 간다. 왜 내일이죠? 오늘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만드신 우리 윤병호씨. 예, 오늘 처음으로 또 이행시 도전하시는 윤병호씨. 김이 밥을 돌돌 말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돌 말아 품어주시고 밥 먹고 말씀 먹고 든든하게 사랑 전하며 살아갈게요. 성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그의 첫 번째 도전 응원합니다. 첫 기억이 좋아야 돼. 예, 8157님 윤병호씨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이행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
1: 말씀을 채우다.
0: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코너죠. 말씀을 채우다. 오늘도 창원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비가 옵니까 목사님? 비가 오던가요?
2: 아,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오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뭐 언제든지 뭐 올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이제 네. 뭐 장마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던데.
2: 아, 그런가요?
0: 예. 장마 기간이면 아, 정말 말씀 있게 좋은 기간이죠.
2: 그렇죠. 말씀의 담비를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0: 예, 언제나 뭐 예상했듯이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본문, 어떤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해볼까요?
2: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 자체가 너무 달콤하네요. 허니문.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허니문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할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간 혹은 제일 행복했던 그런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열매 맺게 된 모든 결혼들은 신혼여행 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신혼의 기간들, 얼마나 신혼여행이 혹은 신혼의 기간이 달콤하고 행복하면 영어로 신혼여행을 우리가 허니문, 꿀과 같은 한 달이다 라고 부를까요? 그런데 왜 신혼여행이 단지 아십니까? 왜 그 신혼의 순간, 그 기간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 신랑, 신부, 아내, 남편에게만 가장 마음을 집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려지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기간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하나의 일에 미쳐버렸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일에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여러가지 일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관계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도 되어줘야 하고 처갓집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서 사위 노릇,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이 갈리면서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행복의 이유가 되는 아내가 잔소리꾼으로 변하고 바가지꾼으로 변하고 부담으로 변하고 내가 왜 저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후회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갈려지면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곳저곳 여러가지 일들 여러 관계로 갈려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 못하고 마음이 갈려 나가면 어느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허니문 기간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복잡한 모든 일을 다 내 마음에서 빼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허니문이 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돈, 자녀, 성공, 여행들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옆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좌표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끊임없이 옆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녀로, 성공으로, 출세로, 또한 외모로 끊임없이 옆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갈려져 있으면 계속해서 옆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일조를 좀 많이 한다고, 장로나 집사, 권사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다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또 반대로 그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하게 느끼는 것은 모든 궁극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요, 전우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닮는 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비교와 이에 따른 사소한 불평과 원망과 오해들은 대부분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섭섭기심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고 그러다 시험이 들었다,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도 섭섭하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궁극적이고 고귀한 목적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여러 곳으로, 여러 대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 못하고 마음이 갈려나가면 어느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관계 속으로, 모든 일 속으로 점점 갈려져 나가면 허니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허니문 기간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복잡한 모든 일들 다 마음에서 빼내시고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쇠마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그 허니문,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복잡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예수님과의 그 허니문의 삶, 꿀처럼 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될 것이고 꿀과 같이 달콤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2026년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6월 한 달, 아니 한평생 우리 주님과 허니문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굿동방종 애청자

0: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 말씀을 채우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허니문이라는 아주 또 흥미로운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했습니다. 그 허니문이었네요. 예, 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간.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또 허니문이라는 제목을 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참 우리 행복의 비결이 이 집중에 있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항상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가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네. 이 사람 저 사람 집적이고 네. 이 사람 저 사람 좋고
1: 예.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집적이고 예.
0: 마음이 나누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1: 사람도 사람이지만
0: 일도 그렇죠.
1: 일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여기저기로 네. 나뉘고 분산이 네. 되다 보면 좀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예.
0: 정말 한 사람에게 내가 깊이 집중해서 사랑하고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할
1: 몰입해서
0: 때
1: 이렇게 하고. 예.
0: 진짜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 정말 두 사람만이 집중해서 지내는 그 기간을 우리가 꿀과 같은 달이라고 하듯이 아, 하물며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강력하게 명령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라고 하시는 명령들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이고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강력하게 하는 명령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진정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네.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해라.
0: 꼭 이건 해라.
1: 이걸 꼭 이건 네. 꼭 해라라고 네. 하는 그렇죠. 그 마음.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네.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마음에서 네. 비롯된 네. 거잖아요.
0: 예. 뭐 이것만은 꼭 해라.
1: 네. 그럼 너희한테 좋다니까.
0: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사랑하고 네. 여호와에게만 집중하고 네. 이것이 나를 위한 네. 거라기보다 네.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보다 네. 우리를 위한 네. 일이다라는
0: 마음과
1: 거죠.
0: 뜻과 힘을 네. 다해서 예. 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1: 그렇습니다.
0: 우리의 행복이죠.
1: 예. 오늘 그 행복의 비결 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행복의 네. 어떤 그 설명서를 딱 정해 주셨는데 네. 그걸 안 지킬 이유가 없죠 우리가. 네.
0: 그렇죠. 신앙생활은 네. 뭐 고뇌와 뭐 우울함과 뭐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허니문이잖아요. 예수님과 꿀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1: 너무 좋네요. 그 표현이 너무 네.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긴 한데 네. 너무 좋은 표현이어서 네. 아, 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네. 오늘 하루 좀 살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음을 빼앗는 우리 복잡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길과 또 진리와 또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네. 우리 온전히 집중해서 네. 정말로 참 행복을 누리시는 네.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네. 봅니다.
0: 아멘.
1: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산성교회 이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명상, 길 위의 차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요즘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만 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 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마산 세광교회 김일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벅차게 오프닝으로 고백했는데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0: 네.
1: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0: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1: 네. 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또 내가 능력 없음에, 내가 물질 없음에, 건강 없음에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식에 쌓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반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는 확신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우리 주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오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45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감사 고백과 함께 올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으나 전이 없이 발견돼 다음 달 수술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수술이 잘 진행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1: 그렇습니다. 네, 소망하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8450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현재 남편은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 가정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믿고 회복시켜주심을 믿고 치료하여주심을 믿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이 되어지면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행편과 처지 입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족 구성원들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8450님의 남편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수술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며 후유증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예. 06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2023년 시작해 작년 이전에서나 개척 멤버가 흩어져 지금은 어른 예배를 목사님과 단둘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로 옮겼지만 성도가 모이지 않아 매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도 새 성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성도가 모이고 목사님께 큰 힘과 위로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경험했던 터라. 네, 참. 예.
1: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목회 현장에 열매가 있을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 더딘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0: 주여.
1: 지금 0691 우리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는 그 개척 멤버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떠나가게 되어지고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전도지를 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0: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아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한 그 영혼들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이 목양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더 성도들을 향하여 열정 있게 사역을 펼쳐나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이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한 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한 영혼의 그 귀함을 알고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모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2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에 폭우를 그치게 하시고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혼여행으로 일주일간 스페인으로 떠난 아들 부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와서 하는 날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들을 보는 가운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일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약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9215님의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약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현재 하나님 아버지 이 스페인으로 현재 신혼여행을 떠나 있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멋진 계획을 세우는 이 신혼여행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1: 아멘.
2: 모든 과정들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은요 03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주 전에 등록한 최봉희 성도님이 계신데요 59세 되셨습니다. 등록 후 뚜렷한 병명 없이 기운이 없다며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문자나 전화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력을 회복하여 이번 주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참 전도해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네.
2: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0302님께서 담아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곧 복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봉희 성도님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다시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시도하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봉희 성도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최봉희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0: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최봉희 성도님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자에도 반응이 일어나고 전화 통화에도 반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0302님과 함께 복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신겨져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81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과 CCC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처음 갔던 CCC 수련회에 딸이 어제부터 첫 참석 중인데요. 기도가 잘 안 된다며 어려워했습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4박 5일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며 또 딸의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대학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아,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럽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못했는데 딸을 위하여, 딸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CCC 수련회 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92년도에 이 부모님이 CCC 수련회에 갔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딸이 성장한 대학생이 되어서 함께 CCC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러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현장에서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찬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8191님의 따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수련회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딸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이하게 쓰임받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길들이 열리는 놀라운 수련회 현장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74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0대 막내 여동생이 지금 대장휘기종으로 수술 중입니다.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7437님께서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50대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대장 희귀종으로 인하여 현재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집도에 손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이 수술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7437님의 여동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이 수술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집대해 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수술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수술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7437님의 이 사랑하는 가정의 이 여동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없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이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치료의 손길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엎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각자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모든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술의 현장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함을 입어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97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교회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성령 충만

0: 환하고 겸손과 화평,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대단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또 심을 통하여 잘 준비하셔서 이 학기에도 멋지게 전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학기 동안 쓰임 받게 하시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우리 9751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일 함께 종강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강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칠 오일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7 오일님이 가는 그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여 주셔서 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명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은요 65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년 안에 갚아야 할 3억 원과 당장 다음 달 7월에 갚아야 할 1100만 원이 있는데요. 현재 직장이 없어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0: 네.
1: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환경들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6551님 현재 답답하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2년 안에 해결해야 될 빚이 3억 원이 넘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현재 직장이 없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7월에 갚아야 할 그 재정만 1100만 원이 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주여.
1: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적으로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6551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551님이 지금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서 힘있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77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이영인 집사가 뇌수술로 인해 고신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딸이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이영인 집사님께서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 7791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영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현재 이영인 집사님은 고신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는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인간인지라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수술을 받기에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수술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영인 집사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되어지고 후유증 없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니께서 혈액암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인을 골수 검사로는 찾을 수 없어 교수님이 검사를 권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예, 어머니가 부담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걱정이 되시고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따라서 회복 과정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7087님입니다. 하나님 친정어머니가 혈액암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이제 나음을 입고자 하는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의사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반 은혜를 통하여 이 친정 어머니가 이 혈액암 진단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어머니를 부르시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친정 어머니가 주님을 믿고 복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모든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따라서 회복하는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김영희 성도님께서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 일하고 계신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의 딸로 돌아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김영희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망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상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김영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일을 찾게 하시며 또한 신앙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장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것을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요셉 자신 개인적으로 또 이 요셉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50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로부터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51절을 보면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 독특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51절 다시 꼼꼼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이 총리

승리가 되었지만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비록 종이지만 성실하게 섬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해 준이술 맡은 간원장은 잘 되면 이 요셉을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 17살부터 지금 30세에 이르기까지 이 13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혼하여 첫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은 첫 아들 이 므낫세를 보면서 지나간 과거 모든 시간들, 특별히 그 모든 고난과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그리고 받은 아픔과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잊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정말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 지난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다 기억에 남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과 아픔들, 상처들이 이전처럼 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픔이고 상처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아픔들 다 잊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해도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분에게 이 과거의 힘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 다 잊어버리는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의 뜻은 5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크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번성한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또 요셉 자신 그리고 애굽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단지 이 과거의 이 고난과 그 아픔을 잊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가정도 이제는 두 아들을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52절을 잘 보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0: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 사실 요셉에게 애굽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애굽은 고난만 당하고 억울한 곳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은 쳐다보기도 싫은 아픔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면 그곳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수고한 땅,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회복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 땅에서 담대하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번성의 축복입니다. 도망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과거의 이 고난을 다 잊고 그 땅에서 더 번성하게 되는 것, 더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정말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아픔과 상처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과거가 아픔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이 과거를 다 잊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새롭게 더큰 열매와 축복으로 이 번성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런 참된 회복의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 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2-0557-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2-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통일교회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어제 통일교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연간 최대 179억 엔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 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 법인격을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선교신학 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 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 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 이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국가인 브라질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 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산성교회 김응신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신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군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 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광섭 중장에게 위문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의 수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진의 마라도함의 승선에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며 기온도 높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전히 23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선배,
4: 아,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날 그렇게 애태게 찾노?
3: 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일 지식이 깊은 우리 동혁 선배님을 내가 찾아왔지요.
4: 그래, 잘 왔다. 편안하게 물어봐라.
3: 네, 이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 그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떡 하고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걸어놓은 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 그 태연아이, 그 일단 그 네가 교회에서 배운 해석이 아마 좀 모순이 있을기다.
3: 예? 아니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4: 그게? 그러니까 그 뭘 하든 그 반쪽짜리 진리라 이 말이다. 그 보통 그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이야?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절대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법.
3: 아,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4: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뒤처지는 거야.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린 그걸 그 전인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3: 전인적인 진리?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점점 빠져드는데.
5: 아, 태연아.
3: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
5: 야, 아까부터 선배랑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아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엄청 쉬운 걸 왜 고민하고 있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잘 되길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과 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3: 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완전 머리가 개운해졌는데?
5: 그치?
3: 야, 예진아, 네 그 해석 어떻게 알았노? 와, 니도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네.
5: 뭐래. 저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야, 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 안 하고 아무한테나 묻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응?
4: 아니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냐?
5: 그리고 너 동혁 선배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몰랐어? 거기서는 자기들만 전인적인 진리 안다고 주장한다던데?
4: 태연아 너 이렇게 넘어가면 너 반쪽짜리 인간이 되는 거야.
5: 아, 반쪽이든 전인적이든 놔두시죠. 태연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요.
3: 예, 맞습니다. 선배님은 그냥 성경이나 다시 단디 보이소.
2: 공동체를 떠난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 공부는 교회 목사님께.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6: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7: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문은 지금 열려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세속의 시대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찰스 테일러가 이 시대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내재적 틀 안에 갇힌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내재적 뭐 무슨 말이야 어렵다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 그냥 자기 세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틀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움켜질 수 있는 통제권 안에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찰스 테일러가 진단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세상에 갇힌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유 그냥 팔자인 줄 알고 살아라고 내려놓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불안한 채로 근데 그 불안을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안 믿으니까 그 불안까지도 결국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래서 불안이 더 불안해지고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면 한숨 쉬고 쉬고 싶은데 그 뒤에는 여전히 불안한 미래가 있으니까 계속 인생이 닫힌 문과 같고 끊임없는 파도와 같고 끊임없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의 정신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조금 적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뒤 한 50년쯤 흘렀을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쯤 흘렀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날을 보았을 때 지나간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다릴 날이 많아요? 70 빼기 50. 앞으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지나간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5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배를 하던 나라가 망하거나 힘이 떨어져야 우리가 독립을 할 텐데 그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한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소위 말해 자신들의 삶이 지금 완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믿음을 가지라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 막혀있는 듯한 상황.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55장 1절 말씀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의 말씀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로 끝나지 않고 물로 나오라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막힌 담과 같이 닫혀있는 문과 같은 인생들 앞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그 막혀있는 담, 닫혀있는 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실 물이 있는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 55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문은 열려있다라고 잡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있는가? 문이 열려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 열린 문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장 6절부터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여신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말씀의 주권으로 그 문을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5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5장 6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가까이 계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 설교 제목에

0: 적용하면, 아, 열린 문을 찾아야 되는구나. 열린 문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열린 문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요,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보면은 지금 그냥 만날 만한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성경의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사방이 닫힌 것 같을 때 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찾기 전에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문 앞에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요, 나를 구하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의 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같이 해석을 해보면요, 방점이요, 나를 구하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행동이 의미 있게 해주시는,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0: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찾긴 찾는데요, 우리의 찾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듬어 찾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더듬는 게요, 더듬어 찾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행동이 아니죠. 어딘지도 모르고 왠지 저는 이 더듬어 찾는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사방이 어두워서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지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찾는 거로 느껴져요.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행동이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 기대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나약한 행동이 의미가 있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 이런 거 한번 해보셨죠?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 하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숨었다가 애들이 못 찾는 것 같으면 그냥 슬쩍 옷을 밖으로 내밀거나 손을 내밀거나 얼굴을 빼꼼히 내물잖아요. 무조건 이기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찾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무조건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른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얼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 방향에 맞나 모릅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무능력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걸 이사야식으로 바꾸자면요,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것만 같을 때, 도무지 어디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 뜻이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확신도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의 문을 여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이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 가십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고 계세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높고, 너희의 길보다 내가 더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별로 색

0: 다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을 잘 찾느냐, 잘 받아들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달을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는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버리면 그 문이 어디서 열렸는지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앞에서 열려도 이 문은 잘못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다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복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방해가 없는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에 턱턱 걸리고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고민하는 그 순간이 형통을 향해서 진정한 복을 향한 고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즉각적인 해결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다림 속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거든요. 인간에는 닫힌 문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뒤에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의 문을 열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0: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의로운 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잠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우리는 생각했으나 그게 사망의 길일 확률이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다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1절의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0: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다름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결실하고 성공할 것인가, 바르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원했던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과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확신과 상관없이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하고 사람의 약속도 사람의 위도도 사람의 기대도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방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때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이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뜨라고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어졌던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신약의 시대 또 우리 시대에는요 세상의 모든 서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절망을 여는 문, 그 절망을 여는 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기회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닫힌 문도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 전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아무 문을 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이 구원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모든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로밖에 귀결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서울대를 가서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펼쳐지든 끝은 하나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고난도 희망도 소망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도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주님의 빛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배회할 뿐입니다. 조그만 빛이 보여도 그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빛만 제대로 비춰주면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 반대로 말씀하세요. 빛이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내주셨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열려진 이 문이요 큰 은혜이고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것,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고 가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죽음의 상태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영원이라는 구원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문을 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55장 8절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현장들, 그 현장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권력, 주권 이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현실들이 있을 때 그 현실들을 다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서 나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나 그 닫힌 문들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과 내 생각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절망과 그 닫힌 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비슷해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요, 아무리 쫓아가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힘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내가 굳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효율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사람이 변하는가? 설교가 이 거친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꾸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결국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그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사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 나의 계획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역사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과 성도들의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끌어가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뿌리를 여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문, 주님이 주신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을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회개와 순종인데요. 그냥 회개의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입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실 때,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오라 너희가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부르실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말아야 해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루었던 순종은요, 내일은 또 다른 순종의 기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라든지 말씀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여러 가지 나의 이유로 하루를 미루었을 때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해야지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제도 안 했는데 하루 더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으라 합니까?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열린 문은 마찬가지지만 닫힌 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이 닫힌 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려야지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야지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닫혔느냐 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2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페르시아가 왜 저렇게 힘이 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힘이 막 세져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느헤미야서를 가보십시오. 고레스 때에,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권력과 힘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갔을 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할 수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망했어 보세요. 뭘 가지고 가서 지을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0: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가 아니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내주신 하나님. 애굽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건재하니까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나올 때 재산 들고 나오잖아요. 애굽이 망했으면은 빈털터리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닫힌 문 뒤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 지금 당장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요 조급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체감하고 있는 압박과 무게들 하나님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그 닫힌 문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얼마나 그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문이 닫혀 있어도 내가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만 같아도 내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방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그 확신을 위해서 또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열 때마다 우리가 족족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이 놓칠까요? 그럼 도대체 또 다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막막한 눈앞의 현실보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린 문을 발견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3: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4: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오후 시간을 함께 시작해봅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요즘 그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산 위에 그 군인들이 있는 그런 부대들이 가끔 있어요. 레이더 기지라고 하죠. 요즘은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레이더가 발명되기 전에는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레이더 역할을 했다. 마치 접시 안테나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음향 거울 이렇게 불렀다는데요. 스피커 모양 같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미세한 그 엔진, 비행기 엔진 소리 같은 게 들려오도록 거기에 늘 사람이 귀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귀로 확인하는 거고요. 또 바다 너머에서 그런 작은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며 또 들려올까 봐 그렇게 신경을 집중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시끄럽고 또 자극적인 소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묻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증폭하고 증폭하는 귀를 바짝 여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죠.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소음은 줄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는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자의 주제 단어를 그래서 음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사모하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음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AJ 워십의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 단어를 음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9507님 음성. 네,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 체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548님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음성, 또 뭐 대단한 음성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잘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 눈물이 울컥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아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 고백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음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 문자로 음성이라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의 어플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 그걸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게 건물을 다 지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돌을 기초석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돌을 어떻게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물 전체의 방향과 또 건물 전체의 뭐 기울기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른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있다. 이게 기초석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놓아진 기초석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뭐 안 봐줘도 나 혼자 정직하게 내 삶에 선택하는 일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기도하는 시간, 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나의 태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의 기초에 놓여진 그런 기초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 기초석은 잘 놓고 계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성 이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며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음성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릴 건데요. 154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네, 9507님 신청해 주신 행복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면 함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9730님이 울산에서 양산까지 출퇴근하는 교사시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시험 기간이 시작돼서 빨리 마치셨군요.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듣다가 남겨 주셨습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다고, 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또 하나님이신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은 무명의 용사들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마음을 쫓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 덕분에 이 나라가 건재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들었었는데, 9507님이 엄마가 좋아하시던,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요즘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런 찬양 하나만 들려도 돌아가신 분들 생각나고 그리고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 좋아하시던 찬송 문득 제가 선곡하기도 하고 또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자동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모습도 또 어머니 모습도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틀어놓고 듣고 계시다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9730님이 울산에서 양산까지 출퇴근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오늘은 조정훈 형제님 목소리로 함께 듣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도 무명의 기도에 용사가 되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찬양여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이 참 빨리 변하잖아요.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AI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그 누구나 다 해야 또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가까이 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런 기술이 있대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뭐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또 수백 년을 버텨오는 그런 고전이라고 불리는 뭐 작품들 있잖아요. 글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 어떤 건 이게 얼마나 갈까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런 걸 린디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검증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또 성경의 진리 이미 검증이 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런 가사들이 그리고 말씀의 고백들이 이것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이 뭐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삶이 검증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백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053님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고 또 찬양을 한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예라모십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만왕의왕 내주께서 영어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린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계속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대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한 대학생 선교단체의 수련회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올해도 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동원해 그래서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련회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생들 섬기는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은 모두 전국 수련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이 더 기도가 필요한 때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면 청년들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구는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누구는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교단체들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수련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또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찬양 여행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0: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용서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거예요? 용서하신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 65장 1절에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때에 한 백성을 불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도 없고 아무런 그냥 그런 뭔가 변화됨 없이 빠르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대. 그리고 그냥 부르고 그냥 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손을 벌쳐서 오라고 했대.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같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된 것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진 것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버리시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먼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주 앞에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줬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거? 교회죠. 교회. 때로는 미안해라는 말을 들어도 화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미안해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부모님이든 뭐 형제든 자매든 뭐 아내든 뭐 누구든 친구든 그 미안함이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음이 나한테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진짜 자유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이 미안하든 안 미안하든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그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에게 가서 먼저 마음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용서해주면 내가 왠지 모르게 이 부분에서 자유해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걸 끊어버렸어.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저게 어떻게 용서해? 아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메이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뭐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금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또 내 안에 화가 막 휘몰아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했지만 내 안에 풀어지는 게 없을 그때에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공동체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 것 같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랑 밥을 먹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진짜 착해 애들이

0: 진짜 애들이 착한 것 같아. 그래도 다 같이 웃어주고 밥은 먹어주잖아. 싫은티 안 내요. 그래도 막 아 안녕하세요 막 반갑게 인사는 해주잖아. 제가 원래 있었던 공동체는 거기도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저랑 밥을 먹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나댔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모두가 그렇게 외면할 때 사실 그때 저의 담당 간사님이었던 그 간사님이 항상 제 옆에 와주셨어요. 제가 그 간사님도 많이 속을 썩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제가 사과하지 않아도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주 형제 요즘 어때요? 계속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계속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계속 품어주셨죠. 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셨나 보다. 아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주님의 그 나를 한량없이 진짜 그냥 무조건 용서해줬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날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성긋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다시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분단 당시 북한에 있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극한의 박해로 적대계층으로 몰리며 죽임당하였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과 일가 친척들이 숨어서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밀리에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안당국의 감시와 눈초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국가교회 사람들도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방송 쪽복음 성경이 사람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질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환우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8화 마음에 새긴 말씀

0: 제너럴 셔먼 후가 대동강에 나타난 후 30년이 지날 때쯤 마포 사멸로 잘 알려진 모패 선교사가 평양 땅을 밟는다. 만주의 로스 목사와 황해도 소래교회, 백홍준, 서상륜 등을 만나 선교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교 중심지를 평양으로 정한 것이다.
1: 아, 선교사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서 지내시게요?
2: 우리 형편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1: 와, 들어올 때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 들으셨죠? 너무 오래된 곳이라 걱정인데요. 한동안 불도 안 피운 것 같고. 제가 얼른 다른 곳 찾아볼게요.
2: 아유, 무슨 소리야. 간단히 손보면 될 테고. 나는 여기 돌 틈 사이에 들꽃이 자라고 있어서 마음에 더 듭니다. 이것 보세요. 향기롭죠? 원래 들꽃이 더 향기로운 법입니다. 우리 믿음도 여기에 한번 피워봅시다.
1: 나중에 춥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0: 마지못해 짐을 풀고 방문을 여는 한석진.
3: 아! 선교사님! 여기 벽에 곰팡이 좀 보세요.
1: 응?
3: 아, 여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응? 여기 이거 뭐야 이거? 곰팡이가 아닌데?
3: 예? 아, 보세요. 곰팡이가 꼭 글자처럼.
2: 그래. 아, 이건 글자야.
4: 아이고. 사람들한테 당장 쓸 나무는 가져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좀 오래되긴 했어도 있을만하죠? 그 방 벽지가 좀 신기하죠?
2: 예, 그렇대요.
4: 예전 바깥 양반 말로는 조선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귀한 종이래요.
1: 아, 저 곰팡이 핀 줄 알았어요.
4: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닦는데 닦지 마셔. 안 지워져. 그 뭐라 그랬지? 예전에 서양 사람이 주고 간 책이랬는데. 그...
1: 서양 사람이 주고 간 책? 설마 성경?
0: 두 사람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선다. 벽과 천장, 심지어 문틀까지 빼곡하게 한문이 적혀 있었다.
3: 세상에, 선교사님, 이거 다 말씀이었어요. 흐릿하긴 한데, 신의 세인,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같고.
2: 여기는 마태복음 같지? 아, 신기하다. 어떻게 말씀이 여기 붙어 있지?
0: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관 안주인과 안악들이 음식을 하기 시작한다.

0: 어제 방이 너무 뜨거웠어요.
1: 아이고, 너무 불을 뗐나 봐. 아, 혹시 추울까 봐.
2: 여관 주인이 소뚜껑을 열자 구수한 메밀 냄새가 확 퍼진다.
1: 다 됐네. 저 나오셔서 식사들 하셔요.
3: 아유,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4: 어메야,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서양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3: 예?
5: 에휴. 있을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1: 아유, 아이,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한숨도 못 주무셨나 봐.
3: 아유, 그게 벽에 붙은 말씀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늦게 잠들었네요. 아, 근데 손님은 우리 둘 뿐인가 봐요.
1: 두분 오신 것만도 간만이에요.
4: 쪼방서 자면 밤새 시달린다고 해서 발길이 뚝 끊겼어요. 뭐 서양 귀신 본 사람도 있다 하고.
5: 에휴, 이 나는 몇 번을 저기서 자도 아무 일 없어요.
4: 아, 그거야, 할머니는, 어?
5: 왜 나이가 많아서 귀신도 안 잡아간다고?
4: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1: 자, 얼른 잡숴요. 내가 우리 바깥 양반한테 저 이상한 글씨 좀 없애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사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힘들게 일부러 붙였다고.
6: 일부러요?
5: 그게 그지 언제냐? 한 30년 됐지. 이 대동강에 서양 오랑캐가 들어왔었지. 이 그때 한 서양 사람이 죽기 전에 책을 던진 거야.
1: 치량이가 주었죠?
5: 그래. 그걸 치량이가 주어서 이 박영식이한테 갖다 준 거지. 영식이도 놀랬지. 그땐 이 서양책 가지고만 있어도 이다 잡아가던 때였으니까. 읽어는 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벽에다 다 붙여버렸지.
4: 엄마야, 참 똑똑해, 그죠? 벽에 붙여버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 못 보는 것도 또 아니면서.
3: 혹시 그 책을 던지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니신가요?
5: 에이? 이 나야 모르지. 이 이름도 얼굴도 몰라.
6: 아시는 분이에요?
3: 만주에서 로스 목사님께 들었던 적이 있어. 자기보다 훨씬 전에 조선의 문을 두드린 분이 계시다고. 아니, 그 귀한 성경이 여기 붙어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
1: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이 글씨가 벽을 참 곱게 덮었어. 흙벽이랑도 잘 어울리고.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이 여관벽은 무슨 시집을 발라놨냐며 좋아했었지. 한때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어.
6: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5: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예수교 성경이란 걸 알아냈지.
4: 그때부터 소문이 퍼진 거야.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둥, 서양 귀신이 벽 뚫고 나온다는 둥.
1: 에휴, 그때부터 손님 뚝 끊기고 조용해졌지.
3: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1: 한 2, 3년 전쯤인가.
3: 이보게, 내가 뭐라고 했나? 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지 않았나?
6: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3: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바깥 주인을 좀 뵙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시죠?
1: 조만간 도착할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님이 여기 묵으러 왔다고 소식을 전했더니 바로 그냥 짐 싸갖고 온다고 합디다.
3: 이 말씀을 벽에 바르신 분, 그분이 맞죠?
1: 예.
3: 아유, 얼른 뵙고 싶네요.
2: 그렇게 복음이 붙여진 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가 됐다. 성경을 가져왔던 최치량, 성경을 붙였던 박영식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복음에 가까이 닿아 있었다. 마펫 선교사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만남 앞에서 사람들은 감격해 기도를 드렸다.
3: 말씀으로 지켜주신 이곳을 교회로 삼으라는 뜻 같습니다.
2: 그렇게 말씀이 복음이 벽에 붙어 있던 이 여관은 널다리 교회가 돼 평양 선교의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더욱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전히 죄의 무게를 품은 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

0: 이거 국수 삶는 냄새 같은데.
1: 어메야, 저분 개꿀이네.
0: 구수하네요. 아, 이게 국수는요, 애호박을 많이 넣어야 맛이 나거든요.
1: 에? 애호박을 왜 넣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야 깔끔하지.
0: 에?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동네는 또 신기하네.
2: 어떻게 잘 주무셨어?
3: 에, 아주 푹 자고 일어났수다.
1: 저 벽글씨 앞에서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던데 신기하네.
2: 아이고, 괜한 소리 말어.
0: 벽글씨 때문이 아니라

0: 계십니까?
1: 누구시죠?
0: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이, 그럼요. 들어오십시오.
2: 잔뜩 굽은 어깨와 굳은 손등,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손에는 가죽 성경책 한 권이 들려져 있다.
0: 예, 저는 박가 중건이옵시다. 오래전 이 성경을 가지고 온 선교사를 찌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는 죽어가며 내게 이걸 주더군요. 엉겹결에 받은 이 성경을 전 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낯선 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조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왜 그랬는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엔 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이 나로 인해 끊어지지 않기를, 나도 그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선을 살려달라고요.
2: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마페 선교사는 엎드려 흐느끼는 박충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1: 충건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래전부터 이 순간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2: 그는 충건의 손을 잡는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0: 예, 믿습니다. 그분이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1: 당신의 그 고백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2: 그가 짊어졌던 죄의 시간, 그가 쥐고 놓지 못했던 칼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머리에 부어진 물과 함께 천천히 녹아 흘러내린다. 누군가는 실패한 선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8화 마음에 새긴 말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조

0: 송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지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을 아시죠? 그 사울이요, 본래 자신의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뜻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가 왕이 되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바깥에 십자가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선언입니까? 내가 누구를 알고만 있어도 그거 대단한 백인 것처럼 어디 가서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인생,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축복된 선언입니다. 축복인 것으로 여기시죠? 네. 표정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그런데요, 바울은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무서운 경고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1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멸하신대요. 왜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성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서봐야 될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내 생각은 정말 성전답게 그렇게 내뱉고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가? 우리 교회와 목장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더 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진짜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성전답게 살고 있지 않니?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요,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집안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도 곱게 바라보게 되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더럽히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한 몸이고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요, 여러 번 사용하면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것을 강조할까요? 잘 되고 있으면 강조하지 않겠죠. 한 몸이 아니라 자꾸만 그 한 몸을 나누고 있고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행위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 그것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파에 속해 있을 수 있냐,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다 이래가지고요, 이 네 개의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막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다퉜어요. 아주 그냥 가지가지하는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물도 멋지게 짓고 사람도 구름대까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까지 열심히 해도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말라기를 보니까요, 그렇게 서로 다투며 분열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데에서도 돌아서야 됩니다. 왜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그 죄된 행위를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5가지를요,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는

몇 가지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내게는 있게 되나.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게 해당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인정하고 돌아서야 할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 또 연약함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접어가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이 몇 가지 하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만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서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몰라요. 이방 신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신이라 불리는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비너스라 하고요. 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프로디테일까? 앞태도 예쁘고 뒤태도 예뻐가지고 아프로디테 아니에요. 근데요, 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음란한 행위들이었어요. 그 신전에 한때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여사제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종교 매춘 행위였어요. 그 안에서 그 신에게 감동을 줄 만큼 문란하고 성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서 난잡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안에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는 전부 다 음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를 파괴하면서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음란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 음행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퍼져 있고 어린아이들도 무분별하게 그저 몇 가지 단어로 검색하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음행에서 우리는요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더러움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 방탕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들, 그리고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보고 있는 점술들. 여러분 수많은 어플들을 보니까요 세상에 전혀 관계없는데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 1, 2원씩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돈 받으려고 그걸 들어가서 봐요 또. 근데 그게요 맞는 날은 마음이 빼앗깁니다. 진짜 되네? 뭐가 맞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풍덩 빠뜨리지 않습니다. 또 원수 맺어서요 그 관계를 풀지 않고 지내는 마음도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파당. 여러분 이 파당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만드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룩은요,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버리는 회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붙들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던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에 우리가 매일 걸려 넘어지면서 죄책감에 눌려 자유하지 못한 감옥 같은 인생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유의 인생이 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더럽히던 것들을 버리고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끝까지 우기면 그 말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죠. 그냥 끝까지 우기면 돼. 내가 내 진술을 번복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법정이든 어디든 내 말이 진실이 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기울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재판부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가 계속될수록 또 나중에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지혜와 유행을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요, 말 잘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는 세상 지혜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볼 때 좀 답답해 보여도, 좀 느려 보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보다 진리가 앞서야 되고요, 내 주장보다 성령의 인도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요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부르고 지혜를 초대하라고 끊임없이 이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0: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고 고민만 많이 한다고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요,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놔두고 항상 차선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최선을 놔두고 차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를 한번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깨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순종, 기말순. 우리 마음 안에 이 기말순 집사가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송말순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기말순 집사를 모시고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증명하는 그 성전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며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했나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내가 누구 편인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더 말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 가지고요 서로 나눠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것들 그렇게 붙들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0: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날 불편하게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내 시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1억? 2억?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나는 시시하게 그저 1, 2억, 뭐 수십억,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짜리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때론 무너질 때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진다 해도 성전은 여전히 성전인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전입니다. 성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라도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점투성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그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성전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무교생들, 방학생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생방송에서 그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딩동댕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두 글자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긴 사연은 또 100원인데 도전 단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딩동댕인 거예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랑, 그러면 상대방이 하심은, 이렇게 이어서 그냥 부르시면은 선물인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가 갈지 그거는 몰라요. 자, 도전 찬양. 찬송가가 나올지 복음성가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그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눈에 띄는, 여기서 예, 일단은 제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맞춰야 이어가야 선물입니다. 이어가야 선물이에요. 자, 아주 빠른 문자 일단은 빠르게 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1390번님께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1: 날마다 나아갑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0: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가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0: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라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
1: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1: 예,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불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0: 할렐루야
1: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1: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네,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1: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어디 계세요 예, 지금?
1: 출석분이라 그래요.
0: 어디세요 지금?
1: 네요 지금.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1: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아, 어느 지역이세요?
1: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1: 지재동.
0: 무슨 동이요?
1: 지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을.
1: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늘 뭔가를 해보니까. 거기를 뭔가 연락해 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1: 아, 추천할 만한 사람 없고 해서
0: 네.
1: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님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1: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1: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1: 권사요.
0: 권사님.
1: 네.
0: 야,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십니까?
1: 네, 본명입니다. 저희 이게... 친정 어머님이 괜찮은가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님이 그 저를 가져오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1: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1: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하셨대요.
0: 예.
1: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0: 그렇구나. 한참 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1: 네네.
0: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 권사님 첫 번째.
1: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0: 꿈만 같아요 전화 연결된 네.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기억나는 선물.
1: 아 기억나는 선물은 되게 많지만
0: 네.
1: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제가
0: 어유 감사합니다.
1: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얼굴도 막 찾아보고 일부러.
0: 그랬어요.
1: 저희 남편이랑 둘이 역시 우리가 목소리 비슷한가고 너무 좀 똑같다 막 이제가.
0: 아유 그래요.
1: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해요.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서 그래도 네.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그러시면 꼭 주시겠다면 그냥 나 그 뭐지?
0: 네.
1: 그 유산균 있어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네.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1: 남편은 일하러 갔죠.
0: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애청자신가봐요.
1: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0: 네.
1: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0: 예, 예.
1: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 방송인데 자기가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0: 예.
1: 그 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0: 열렬 애청자로. 야.
1: 네네네.
0: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1: 네, 저희 남편
0: 뭐라고 불러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1: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0: 여보
1: 부르는데,
0: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네. 한번 하세요.
1: 여보, 당신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 여보 사랑합니다.

0: 진짜.
1: 와, 우리 권사님.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0: 아, 남편은 제가 저, 어찌됐든 너무 저 신앙생활을
1: 예.
0: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1: 남편이요?
0: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예.
0: 하여간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1: 예.
0: 하나님 만나 계신 것 같아요.
1: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0: 너무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
0: 저도 너무
1: 극동방송,
0: 감사해요.
1: 예, 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예수로 나의
0: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 감사합니다,
0: 네,
1: 권사님.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0: 건강하세요.

0: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네,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 예.
1: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0: 저 처음 걸었는데?
1: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근데 전화
0: 예.
1: 근데 전화를
0: 네.
1: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제가.
1: 예, 그러니까요.
0: 예. 그렇죠. 그냥 지금 네네. 문자 보고 제가 바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0: 예. 빨리 받으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옆에 라디오는 꺼 주시고.
1: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0: 아,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으로 네. 어플로
1: 듣고
0: 계시고. 아니, 이제 예, 그냥 옆에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 네.
0: 울산이시죠? 네네. 울산이라고 지금.
1: 네네네.
0: 네.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소형교회, 울산 소형교회.
0: 서현교회?
1: 네네.
0: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1: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0: 예.
1: 평신도 사역하고 있어요.
0: 아, 다른 데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서현교회는 평신도로 오셨다.

0: 있다고요?
1: 네네네.
0: 그래요. 평신도
1: 나이가
0: 그럼.
1: 좀 있어서.
0: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1: 네네네.
0: 계시는군요.
1: 네네.
0: 집사님, 권사님.
1: 네네.
0: 둘 중에.
1: 집사로 지금
0: 집사님.
1: 있습니다. 네네.
0: 알겠습니다.
1: 평신도 사역하고
0: 예.
1: 있어요.
0: 성함도?
1: 이서연입니다.
0: 이서연.
1: 서연.
0: 이서연 집사님이 서연교회를 다니시네요?
1: 네, 서현이고요.
0: 예. 아,
1: 서연이고요.
0: 이서연 집사님. 어떻게
1: 네네네.
0: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평일에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네.
0: 어르신들에게
1: 들어드리고
0: 이
1: 한게
0: 방송을 듣게
1: 지금
0: 하는군요.
1: 오래됐죠. 예. 같이
0: 야.
1: 듣고,
0: 예.
1: 또 이제 복음 전하고,
0: 네.
1: 또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극동방송,
0: 네네.
1: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0: 네네.
1: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0: 이야,
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1: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0: 지금도 옆에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1: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산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0: 네네.
1: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제가
0: 그렇구나.
1: 이어폰으로 안 듣고 계속
0: 예.
1: 들려드리는 거죠.
0: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1: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0: 아, 그 대상자.
1: 예.
0: 거기에 이제
1: 그리고
0: 다 이제
1: 어머니
0: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1: 안
0: 믿는 분?
1: 믿고 계셔요,
0: 안 믿는
1: 이분은. 근데
0: 분들도?
1: 계속 이제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0: 네네.
1: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 화요일마다 이제
0: 네네.
1: 만나면은
0: 예.
1: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0: 예.
1: 또 기도해드리고
0: 예.
1: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0: 와, 아우,
1: 그렇게 하고
0: 진짜
1: 있고
0: 좋은 일을 하시네요.
1: 아니
0: 극동방송을
1: 뭐
0: 정말 그분들에게
1: 당연히
0: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전도의
1: 네.
0: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1: 계속 그렇게
0: 예,
1: 하고
0: 우리
1: 있어요.
0: 이서연 집사님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선물.
0: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셨는데.
1: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0: 죄송한데 저희가 개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가지고.
1: 떨어졌구나.
0: 네.
1: 그러면은 아무거나 기억이 안
0: 아무거나.
1: 나네, 갑자기.
0: 자,
1: 간장게장만 지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1: 유산균,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유산균 선물로
1: 감사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울산에 있는 그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0: 그렇습니다.
1: 앞에.
0: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0: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군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웠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0: 예.
1: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와,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0: 네.
1: 저희는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0: 있는
1: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0: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0: 저도 사실은 군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 교회 군 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0: 예.
1: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0: 와.
1: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나요.
0: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1: 네.
0: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1: 네.
0: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이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 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0: 네.
1: 청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외박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0: 예.
1: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적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도
1: 네.
0: 제가
1: 네.
0: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희망이 있어요.
1: 한 영혼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0: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1: 네.
0: 꼭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1: 네. 아유 감사해요.
0: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네.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1: 네? 목소리만 큽니다.
0: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1: 아유
0: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1: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0: 네.
1: 막
0: 네네.
1: 그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소질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0: 네.

0: 네네.
1: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전도에 그 밥힘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뭐
0: 네.
1: 이런 생각도 들고
0: 와.
1: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0: 예.
1: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0: 할렐루야네요. 와, 말씀도
1: 네.
0: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1: 아까
0: 불러드릴까요?
1: 생각해. 네, 한 번만요.
0: 자, 소곱창,
1: 네.
0: 유산균, 김
1: 소곱창
0: 세트,
1: 주세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1: 네.
0: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1: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0: 그래 좀
1: 왜냐면 방송을
0: 애청자로 좀
1: 자주
0: 듣고 계시는 분
1: 듣는데.
0: 같은데, 어디,
1: 네.
0: 거기 교회에서 그
1: 네.
0: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1: 저기 여기에서
0: 예.
1: 전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하실
0: 경기도
1: 것 같아요.
0: 가평 맹우교회
1: 조성현,
0: 우리
1: 네,
0: 박인영
1: 맹호교회.
0: 집사님 아는 분, 예,
1: 네.
0: 반가움의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예, 방송
1: 고맙습니다.
0: 탔다고, 예, 주일날 꼭 아는 체좀 해주시고, 너무
1: 네.
0: 감사하고, 주위에
1: 아.
0: 많이 알려주십시오. 극동방송 3개라 많이 알려주시고, 전도
1: 네,
0: 대상자들
1: 고맙습니다.
0: 있으면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어두운
1: 밤에
0: 캄캄한.
1: 캄캄한
0: 자, 이 노래 실로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1: 밤.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부대에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왔어, 내가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9635번님.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할까?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못 들었습니다.

0: 뒤에 아니 갑자기 생각이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연결되면은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0: 네, 그러네요. 아까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1: 네,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0: 네, 본명은 안 하고요.
1: 예.
0: 시흥동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이 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흥동산교회.
0: 네네. 언제... 아까는 평택 안상교 동산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1: 예, 그렇죠.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0: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된 시흥동산교회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0: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1: 예.
0: 아까 나왔던 은혜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1: 네.
0: 공동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1: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네네. 제가 딱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0: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
1: 여러 번 보냈어요?
0: 네.
1: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네?
1: 어떤 선물?
0: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1: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0: 아니요. 예, 네? 네,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액세서리도 있고 뭐 네. 별거 다 있긴 하던데.
1: 별거 다 있는데.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유산균.
1: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0: 네.
1: 극동 방송은 오래 전부터 들으셨다고요?
0: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1: 예예. 예.
0: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1: 예.
0: 손녀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1: 오.
0: 네. 네. 그래서
1: 극동 방송 들으면서 뭐가 네. 제일 좋으세요?
0: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1: 네네.
0: 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기도하게
1: 네.
0: 되고
1: 예, 예.
0: 오래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1: 네네.
0: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1: 네.
0: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1: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 받고
0: 네네.
1: 힘을 얻으시는구나.
0: 네네네. 티티 예. 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티티 하면서.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네네.
1: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0: 네.
1: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0: 시흥동산교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1: 목사님 뭐라고요?
0: 목사님 최고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
0: 쏙쏙 들어와서요.
1: 목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0: 담임 목사님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1: 예예. 예.
0: 안산 동상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1: 네네.
0: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으로 딸들이 있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게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1: 네.
0: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모님이실 거예요.
1: 진짜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예.
0: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1: 예예. 예.
0: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1: 예.
0: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1: 예.
0: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슬픈
0: 마음 있는 사람
1: 벌써 돌아가니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방학생. 후기기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었...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0: 주여
1: 예수 사랑
0: 가심을
1: 거룩
0: 가심 받을 때
1: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운전 중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1: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0: 아, 네네.
1: 3년 방학 본인 맞죠?
0: 네네.
1: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시면은 아시죠? 그렇죠?
0: 네네.
1: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1: 전남 무안.
0: 네.
1: 오,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1: 교회
0: 들었어요.
1: 다니면서
0: 네.
1: 2018년부터 한 7,
0: 네.
1: 8년을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0: 네네.
1: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0: 네네.
1: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0: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1: 네네.
0: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1: 들고
0: 다닙니다.
1: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0: 네.
1: 농사 지세요, 지금?
0: 네네.
1: 목포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0: 네네. 네,
1: 아,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0: 감사합니다.
1: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 예.
0: 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1: 아, 관계 때문에. 자,
0: 네네.
1: 오늘 도전을 해 주셨는데,
0: 네.
1: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한번 도전 한번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0: 네네.
1: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0: 네네.
1: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0: 네네.
1: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손짓하고 계시니까, 혹시
0: 네.
1: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0: 네.
1: 목포 극동 방송을 통해서 또
0: 네.
1: 좋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서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1: 아니면 다시 그 교회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1대1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0: 네.
1: 알겠죠? 자,
0: 네,
1: 일단은
0: 알겠습니다.
1: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시면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드리고
0: 네.
1: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0: 저는 유산균 하겠습니다.
1: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

0: 유산균으로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네.
0: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1: 네네.
0: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1: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
0: 용기가 안 나서 오늘 도전 잘해주셨어요.
1: 네.
0: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1: 네.
0: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드려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1: 네네.
0: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1: 네.
0: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0: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네.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네, 자, 감사합니다.
0: 예수 사랑.

0: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0: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와,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통화하겠습니다.

0: 참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참아름. 운전 중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1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그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예.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예.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보내, 아니,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예.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예. 준비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예. 두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분 운전 예.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예.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예.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소곱창
0: 알겠습니다. 황금곱창에서 예.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예.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1: 예.
0: 자, 우리 7675번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꼭 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예.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이 남자의 죄목은 아내 상습 폭행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할까요? 재판을 보다 결국 참지 못한 이 남자가 판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주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팔을 덥석 잡고 재판정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격한 감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순간 법정에 외마디에 아악 하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너무나 격렬했던 그 포옹에 아내의 어깨뼈가 우두둑 빠져버린 겁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눈을 동그랗게 뜬 판사는 진짜로 폭행 현장을 내가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구속시키고 이 남자는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지혜롭게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내 결백을 입증해 보겠다고 말이나 또는 자신의 논리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엉뚱한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숨막히는 억울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떤 지혜로움으로 대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한 이야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덥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온갖 짜증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인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당시 동행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세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왜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옥장급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하며 드디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는 거 보니 애초부터 가난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극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세웠고 여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반란에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그래, 그럼 누가 진실인지 맞장 토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도자니까 군사를 동원하거나 법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대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마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음날 반란을 일으킨 고라 쪽에 250명이 다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형이면서 아론이었던 제사장에게 향로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50대 2, 향로로는 250대 1에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대결은 누구의 그 승리로 이 대결이 끝날까요?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아, 너들 이만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반역하는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해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반란을 주동한 고라로부터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 다급한 경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쭈뼛쭈뼛하며 고라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모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고라의 편에 붙는 사람도 보였어요. 잠시 뒤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고라와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생매장을 당해요.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는 그 향로에 불이 마치 폭발하듯 세지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특별히 모세의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모세의 결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왜 감정을 안 쳐야 되느냐? 감정이 내려가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고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차분해질 때 그 다음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실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막 화가 나고 억울하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불을 꺼야 된다. 최근에 뇌신경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좋은 호흡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신 다음에 다시 조금 짧게 한 번 더 마신 다음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생리적 한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불안하고 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호흡이 우리의 몸 전체를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하면 뇌신경에 아, 지금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라는 호흡을 통한 신호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내가 주체가 안 될 만큼 감정이 흥분돼 있는 상태에 이 호흡을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해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에게 이 호흡을 훈련한대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침착함을 되찾는 이 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에 넣고 또 실제로 미국의 소방관들에게도 화재 현장에 진압하기 전에 이 짧은 생리적

호흡을 하고 들어가도록 훈련한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이 침착해져야 다음에 생각하는 플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육신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거 육신의 불을 껐더니 그 다음에 뭘 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호흡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조절했더니 비로소 영혼의 호흡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면서 정말 억울할 때이 모세처럼 영혼의 호흡이 트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 이걸 잘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고민해요. 이때 이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당시에 어용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아합의 욕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거짓 영을 말하느냐고 이 미가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뺨을 맞고 자기의 본질을 무시당하는 너무나 큰 억울함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야가 이 수치심과 억울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들이, 그리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아라.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라는 말. 내가 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내가 본다는 건 미가야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홀연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듯이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봤어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0: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불을 끄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억울함도 풀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최종 처분은 맡기면 돼요. 요즘 월드컵도 하고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오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막 달려들어 싸웁니다. 심판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심이 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딱 하나 하면 돼요. VAR. 이거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의 화면에 조금 전에 플레이가 다시 리플레이 됩니다. 그럼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이 판정이 억울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VAR을 다시 보면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치고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호흡, 생리적 한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진정하고 영혼의 호흡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집요하게 부추켜서 똑같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육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과거보단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랑, 지금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억울함도 풀고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게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통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생활샘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했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채 올해도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의 후회만 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가 힘들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6년 남은 반도 극동방송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가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세계를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길 만드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0: 아멘.
1: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지금까지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찬양입니다. 제이어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번엔 찬송가 오 신실하 신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작시자 토마스 오비디아 키션 목사님이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어가다가 22, 23절을 읽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성에 대하여 감복했고 찬송시가 쏟아져 나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확신을 그대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성은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테너 마리오란자의 음성으로 말로테의 주기도문을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고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진행해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 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혹시 운동 중에 헬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B 끝도 없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막상 헬스장에 도착해서 운동을 시작하면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숨차게 운동하고 샤워까지 하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죠. 오기를 잘했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귀찮았는데 다녀오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집 정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하면 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까지가 가장 커다란 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당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일상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또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길 정말 잘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것, 하기 싫어도 시작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고 삶을 바꿔 나갈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소망하며 6월 24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빠지지 않고 LIVE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 기프티콘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새싹 문자 저 오늘 처음이에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 한번 드렸던 분들은 이번 주는 조금 제가 피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뭐 이 5시 땡땡분 01초. 아, 저희가 1부는 5시, 2부는 6시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01초에 4833님께서 하, 대단하신데요. 예. 아, 라이브 하시면서 어제부터 27일 토요일까지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강원도에서 CCC 여름 수련에 참여 중이라고 어제 저녁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은혜 받은 찬양에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찬양 오늘 한번 제가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8님이 두 번째입니다. 라이브 5시 땡땡분 04초. 2308님이 혹시 받으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받으셨다면 2등이십니다. 예, 축하드리겠고요. 9507님도 아, 5시 땡땡분 10초에 아우 빠르시네요. 예,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에어컨 틀고 출석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850님 역시나 우리 한 30초 있다가 아, 메롱 라이브 아, 메롱 라이브로 우리 상큼하게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4918님 일부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할 일을 하고 나면 가뿐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9507님께서 충전 은혜 충전 뭐 이렇게 다 보내고 계신데 예, 라이브로 남겨 아, 은혜 충전 라이브까지 다 남겨주셨네요. 예, 골고루 남겨주고 계시고요. 0720님 라이브 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말고사 있는 우리 막둥이 일찍 집에 와서 함께 출첵합니다. 아, 우리 막둥이 우리 기말고사인가요? 예, 아, 지금 또 예, 이 시험 기간을 우리 학생들이 보내고 있죠. 맞아요. 저도 청소년부 교사라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면 오늘까지인가요? 예, 끝났겠죠. 우리 시험 보고 오신 0720님의 막둥이 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예, 이제는 신나게 노십시오. 예. 그리고 907님께서 내일 저희 딸 생일이라 주신 기프티콘 쓰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918님도 라이브 하시면서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2534님도 라이브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단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도 아, 남겨드려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아, 성경 중에 자꾸 사기를 당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기 아시죠? 사기. 예, 사기를 당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기를 당하는 성경. 예, 사기를 칠 수는 없, 치는 걸로 문제를 내려다가 예, 치는 거는 좀 별로 이 죄니까. 예, 사기를 자꾸 당하는 성경이 있다고요. 이 성경은 무려 네 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성경 중에 네 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눈물을 머금은 그 성경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가 많이 없으면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네 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이 성경 과연 어디일까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의 I will run to you. 함께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6863님도 출첵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6843님, 4260님, 0842님까지 모두 정답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은가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네 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성경 과연 어디일지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60님께서도 피디님 퇴근길에 문자 남깁니다. 정답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998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샬롬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또 계속해서 문자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잠시 후에 문자를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를 일단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를 한 번 더 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성경 중에 자꾸 사기를 당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무려 네 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대요. 아, 너무 슬프죠. 성경 중에 네 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성경 과연 어디일지. 정답은 세 글자고요. 자매품으로는 이 마리아가 네 명인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자매품입니다. 사기를 네 번이나 당했던 성경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앞서 4833님께서 운동도 할 겸 마트 이용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어제 이제 참여하셨는데 기프티콘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어제는 못 보내드렸어요, 아직.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우, 다들 급하셔. 예, 충청도는 이렇게 급하지 않답니다. 하지만 여긴 경상도니까 제가 오늘 급하게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843님께서 은혜 충전 라이브 출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2850님께서 지금 대혼란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의 정답을 레위기라고, 레위기, 내위기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서, 여기 문자는 안 보이는데 댓글은 이 어플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혼란을 줬는데 레위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 주시면 안 돼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정답을 계속해서 잘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앞서서 불러드렸던 분들 외에도 뭐 6841-4457님, 6675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4454님은 저 새싹입니다. 애들 시험 기간 모두 화이팅하도록 응원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싹 문자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애들 시험 기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좀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공부한 것들 다 시험지에 쏟아낼 수 있도록, 또 공부한 것들 위주로 잘 문제가 잘 출제돼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 좀 잘 못 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시험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 정답 레위기. 아, 이렇게 또 혼란이. 0710님 레위기 안 돼요. 에, 이런 혼란. 예, 이거 뭐 카오스가 생겨났는데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요. 1708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한참 생각해봤네요 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843님 날씨가 이러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요. 약한 나로 강하게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4420님 퀴즈 정답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안 돼요. 4918님도 레위기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 기프티콘이 스피드인가 보네요 라고 4918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부와 2부에, 1부 5시 정각, 2부 6시 정각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께 이번 주 한정으로 일단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720님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잘못 보냈습니다 하면서, 2850님 레위기로 다들 낚이시는 중. 안 돼요. 성공이다. 안 돼요. 안 돼요. 혼자만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어플에서 물을 열심히 흐리고 계신 2850님의 댓글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피디님 보이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9060님 감사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난입을, 요즘 좀 난입하는 횟수가 좀 잦아졌죠. 예,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해주시니까 조금씩 난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2633님께서 뿜뿜라디오 청취하고 다른 방송은 좀 띄엄띄엄 들었었는데 이 시간은 처음 듣네요. 예전에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했던 시간인데 은희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선 켜놓고 있지 못하는데 이젠 자주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시간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출석단어 라이브, 출석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데일리 미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공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누가의 처방전, 오늘은 정신과 선생님이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다면 여러분들 문자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끝곡, 앞서서 6844님께서 신청해 주신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전쟁이 지나가지 76년이 지나갔습니다. 기념식을 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은 6.25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쟁을 또 떠올립니다. 중요한 우리의 질문은 그 전쟁을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12절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그 돌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에벤에셀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6.25를 기억하는 신앙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6.25, 8.15 참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6.25 한국전쟁을 볼 것인가? 이게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지가 짧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읽을까요? 시작. 기억하라. 하나님은 에벤에셀 기억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늘 전쟁에 했던 주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쭉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하나님의 궤, 이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겼어요.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의 나라에 그들이 숨겼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다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엎드려져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기리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변두리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록하지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는가? 20년이 흘렀어요. 이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이 총 학자들이 하면 이 전체가 70년 정도로 봐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죠. 오늘 20년째입니다. 20년이 흘렀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일어났던 비극도 좋았던 일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요. 그 사람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서 진짜 무서운 건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자꾸 우상을 바라보고 신앙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 살아남으신 어르신들은 점점 이제 떠나가고 계십니다. 그날 일어났던 참상들 참혹합니다. 근데 그 참상을 기억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 전쟁도 다음 세대들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왜 통일이 필요하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모르는 세대가 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쟁을 딛고 일어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그립다 그 말이 아니었고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탄식하면서 막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이 사모하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죠. 블레셋에 억압이 오고 억압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면 잊고 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진 않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그것이 기리앗 여아림 산에 변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절박함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 절박함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제거하라, 없애라, 기억하라, 제거하라.
두 번째 은혜.

0: 말씀은 제가라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0: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뭘 하라는 거죠?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3절 한번 더 올려주세요.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제거해야 될 우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전쟁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38년 우리나라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1938년 일제의 압력 아래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도자들이 바로 신사로 가서 신사 참배를 해서 일제에게. 그런데 일부 선배들은 그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이제 고초를 받다가 옥중 순교를 하시는데 1944년 4월 21일에 47세 일기로 순교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 있죠. 일사각오. 그리고는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교회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사 참배의 상처가 있어요. 교회의 분열의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혼란의 상태가 왔습니다. 더욱이 이 신사 참배에 대한 공적이고 충분한 회개가 역사적인 우리가 자료를 보면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동 가운데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우리 민족을 심판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우상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아마 바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신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소유자.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농경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절 중반에 보면 아스다롯이 있어요. 이 아스다롯은 다산과 안정을 준다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들에게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그들에게 결정적일 때 농사를 지으니까 한 해에 풍년과 흉년을 결정짓는 그때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걸리는 미래를 결정할 때 그들은 바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실권자는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정말 중요할 때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그 결정의 인생의 결정 앞에서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홍계와 전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선택, 다른 사람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대세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걸어가지는 않나요? 신앙은 있지만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실제 결정권은 다른 것에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이름은 여호와지만은 주권은 바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우상이 많은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짐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짐 보따리를 쫙 풉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십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걱정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를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이런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 존재가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왜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진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명성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엇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깨뜨려버렸어요. 회개란 거는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우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르짖으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이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입니다. 이게 파수꾼이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망대. 이 미스라바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망대라는 것은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그런 망대인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망대입니다. 이게 미스바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중반을 보십시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중보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여러분 이 사무엘 이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무엘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현아 너는 참 좋겠다. 왜 하니까 너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너의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에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너는 혼자 믿어서 참 그런 마음 가지겠지만 너는 너의 중보자

0: 예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반응이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 왔는데 물을 길어 부어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금식은요, 이 음식을 금한다는 건 그냥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다는 거죠.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중요한 기도목이 있을 때 음식, 시간,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표현을 보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습니다. 이 물을 부는다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도 너무나 너무나 아픈 마음도 죄 때문에 슬퍼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적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려고 일찍 나서는데 갑자기 누가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전도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꼭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좋아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밤에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어려워요. 그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부모님의 잔소리예요. 가정 예배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원했던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마귀가 싫어한다니까요. 뭔가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 그러는데 마음이 섭섭한 거, 아픈 것들이 나오면서 될 수가 있죠. 우리 교구의 목장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막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번 여름 보세요. 이 여름 행사가 많잖아요. PLB 단기 선교, 청년들 국내 선교,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들게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죠. 실망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 중반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병에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두렵죠. 갑작스런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큰일을 앞두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든지 집에 막 아픈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은혜가 막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을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0: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왜 찾죠?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자기들도 기도하겠지만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소서.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시나요?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사무엘이 드디어 기도하는데 9절에 보면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9절 끝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인가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들어온 거죠.

0: 가에 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위기가 아닌가요? 그때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큰 우레.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칼을 제대로 못 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무엇을 드렸나요? 번제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번제물,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사탄과 죄를 이기셔서 우리를 참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스바의 사명 주신 줄을 알고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우라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0: 그 이름을
1: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0: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그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 에벤은 돌, 에셀은 에셀르, 도움입니다. 도움의 돌,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헬퍼 하나님. 에벤, 에셀 따라하십시다. 에벤, 에셀. 에벤, 에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에벤, 에셀 여기까지를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에벤에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에벤에셀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여러분 에벤에셀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벤에셀, 하나님의 에벤에셀, 여러분 사무엘의 돌, 여러분의 인생의 에벤에셀, 우리 교회의 에벤에셀, 이 나라의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에벤에셀, 그 모든 것을 중앙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큰 에벤에셀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시면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바로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25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돌아오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벤에셀. 오늘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시고 도우실 것이다. 에벤에셀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에벤에셀을 외치게 될 때 오늘 놀라운 결말이 있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뺏긴 성읍 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평화가, 회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삼칠반도 금수강산 십자

0: 하다가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단의 상처 위에 복음의 다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외침이에요. 에벤에셀,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남은 한 해 살아가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0: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 극동방송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네, 창원 극동방송.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팀 로거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787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팀로거십의 함께 지어져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가장 먼저 출석하신 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4918님께서 2부 라이브 하면서 기프티콘 받고 싶네요. 남겨주셨는데 시간이 5시 59분 27초였어요. 1부 기준은 5시, 2부 기준은 6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내일 한번 다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부는 6시부터입니다. 그래서 2부 역시 4833님이 가장 빠르시군요. 00분 1초. 하지만 받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9250님께서 00분 2초에 보내주셨습니다. 9250님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주에 받은 그 기록이 없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308님이고 그 다음은 2534님 모두 00분 2초에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분들 중에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4420님께서 월요일에 당첨되셨는데 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출석 단어도 라이브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927님 2부 라이브 출석합니다. 매일 1부만 퇴근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으로 출석해봅니다. 에베네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새싹 문자 우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누가의 처방전 7876님 그리고 0720님 우리 4918님께서 좀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 김로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8720님 지금 생각났어요. 늦었게도 출첵하시 남겨주셨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출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이제 3743님께서 오늘 비를 뚫고 문제 해결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남은 오후도 행복 가득한 은충나 가족들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이유고 아영자모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 오늘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혹시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희주일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혹시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꼭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출석해주신 분이 아까 전에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부산의 유종호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행복충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유종님, 7792님 오랜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자주 와주시면 좋겠고, 성경 넌센스 퀴즈 2299님께서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요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성경 넌센스 퀴즈에서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석 단어와 그리고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봅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누가의 처방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로구 박사님 오랜만에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한 달 만에 뵙게 됐어요. 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유, 잘 지냈습니다. 예. 한 달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0: 우리 또 바쁘셨나 봐요. 바쁜 사람들에겐 또 시간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또 세 번째 만나 뵙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사님 얼굴이 좀 더 편해 보이십니다. 처음보다는.
1: 이제 내 집 같습니다.
0: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내 집에 찾아오신 우리 김로구 원장님을 많이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었어요. 수면의 양보다는 뭐 질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기억이 좀 나고 불면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불안과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불안 증세나 공황을 느끼는 분들이 좀 적지 않아요. 예전보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감정과 공황, 요거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좀 살펴보죠.
1: 많이 다르죠. 불안은 정상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은 병적 불안 중에 가장 극심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 공황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 불안이라고 하면 뭐 방송을 앞두고 긴장하는 거,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니까 도움이 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병적인 불안은 이때 생기는 긴장이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 증상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이게 공황까지 가면 너무 신체 증상이 심해져서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공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2차적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0: 네, 이 불안이라는 것과 공황이라는 것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안은 이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긴장을 푸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고 그 단계가 심각해지면 공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보면 천성적으로 좀 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타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히 어릴 때부터 유독 좀 걱정이 많고 불안한 성격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기질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또 기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0: 예.
1: 이 기질에 따라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불안도가 높은 기질들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위험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0: 아, 그렇죠.
1: 또 화를 쉽게 내지 않아요.
0: 예.
1: 그리고 참는 인내심이 강한 경우가 있고 한번 적응하기만 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안도가 낮은 사람들은 장점은 불안도가 낮으니까 용감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나 위기의 상황에 리더십이 강하고
0: 오.
1: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의 장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불안도가 높고 낮음의 차이

0: SNS나 이런 영상에 보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자꾸 하는
1: 맞아요.
0: 남자들이 많은데 이 남녀 간의 차이도 좀 있는 걸까요?
1: 일단 그 기질에 따른 차이를 연구해보면 불안도가 남녀 간의 차이가 특별히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1: 감정형 사고형은 성별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불안도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보다는 조금 남자들이 조금 더 무모한 행동이나 신체적 활동을 하기에 조금 유리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문화 또 어릴 때 친구들의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이지 않나. 그리고 여성들의 문화 또 여자아이들의 문화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막 과격한 활동보다는 조금 정서적 활동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그쵸.
1: 아마 그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만약에 불안도가 굉장히 낮은 아이가 남성이다 그러면은 못 말리죠.
0: 불안도가 낮은데 남성이다.
1: 네.
0: 거기다 아이들이라면
1: 아이다 이제. 이러면은 예 그냥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천방지축 네. 이런 말이 딱 맞았던 네.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이겨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불안을 직면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직면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나 타인에게 대할 때 이 직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추천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10단계인데 한 3단계 정도부터 직면을 하라고 권해요. 근데 이걸 뭐 무조건 두려워하니까 그냥 물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물에다가 확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직면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에게 더 큰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뇌에 있는 센서가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는 이 더 큰 센서를 자극시켜서 트라우마로 인식시켜버려서 오히려 회피증, 공포증에 걸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잘 적응해야 됩니다.
0: 네.
1: 단계적으로 직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약을 통해서 조금 느끼는 신체 증상을 좀 낮춰주면서 직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0: 예.
1: 좀 지혜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그 단계를 잘 찾아가면서 불안을 직면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정신의학과 김로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궁금증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0: 김부희 PD와 함께하는 부위별 찬양. 오늘은 제이오스의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띄워드렸습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불안이나 우리 두려움이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불안들이나 두려움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신의학과 김로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지하철, 엘리베이터, 비행기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좀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공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1: 공황은 뭐 특정 장소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자다가도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아무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장소와 연결짓기보다는 불안의 강도와 연결짓는 게 중요하고요.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에 뛰쳐가지 않으면 어디 몸에 고장이 날 것 같아요.
0: 예.
1: 심장이 멈출 것 같기도 하고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은 공황이 또 오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0: 예.
1: 이걸 전문용어로 예기불안이라 그러는데요.
0: 네.
1: 이런 상태의 불안을 겪게 되면 이제 공황에 대한 두려움인 예기불안과 또 그것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이제 회피 반응 혹은 공포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기 불안과 공포 증상 이 두 가지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종합 세트를 공황 장애라고 하죠.
0: 예. 참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내 일상에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에게 공황발작, 뭐 공황장애가 왔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1: 일단 공황 증상을 겪으셨다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0: 예.
1: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잘못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안타까운 경우는 이게 공황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이거나
0: 예.
1: 공황 증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병원을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극복해 보려고 또 정신과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잘 받으시면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잘 극복하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함께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0: 완치도 가능한
1: 경우가요? 당연합니다. 치료가 잘 됩니다.
0: 예, 그렇다. 좀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꼭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질문을 주신 내용들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0720님께서 오늘 둘째 아들이 경계선 지능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

0: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1: 오늘 그 등급을 받았다면 아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아마 그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경계성 지능장애는 완전히 지적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또 정상적인 지능과 완전한 지적장애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단계, 이걸 우리가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경우에는 완전한 지능장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0: 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 가능합니다.
0: 네. 네,
1: 취업 가능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조금씩 훈련하면 어디까지 취업을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1: 그렇지만 제 환자들 중에서도 지금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절대로 낙심되거나 절망되는 마음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잘 보셔서 그 강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재활센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업 재활까지도 가능하니까 많이 도움도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훈련도 같이 받으시면 나중에 이야기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강점을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잘 발전을 시켜주신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4918님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살 연상의 불신자 남편과 대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완전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고 그러니 대화할 때마다 본인 위주로 이끌어가려고 하네요. 상대가 얘기하면 끊어버리고 본인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또 본인의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본인 생각과 다르면 욱하고 폭언이나 심지어 무언가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합니다.
1: 네, 부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불신자와의 결혼이 아니어도 사실 신자와의 결혼 아래서도 이건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0: 예.
1: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제일 좋은 건 부부 관계를 위한 제일 좋은 건 부부 관계 치료를 하는 거죠. 부부 상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근데 부부 상담을 하려면 사실 두 분이 다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분 다 시간이 돼야 되고요. 또 이 진료나 상담을 할 만큼 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0: 예.
1: 만약에 크리스천이 두 분이 크리스천이시면 사실 그 교회에서 하는 이 부부 관계 프로그램들이 있죠. 부부 세미나 같은 거.
0: 네, 네.
1: 그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분이 불신이시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부부 관계 세미나 같은 게 흔한 게 아니어서 만약에 그걸 참석하실 수 있으면 제일 문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제일 전문적인 부부 세미나, 다음 단계가 부부 상담이 되겠고요.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0: 예.
1: 그런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원하거나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한 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도님께서 이 문자를 주셨으니까 성도님만이라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내 정신 건강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상대방이 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0: 예.
1: 부부 상담이나 부부 세미나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 상담이나 개인 진료를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한 분이라도 일단은 뭐 교회나 주변에 이제 전문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잘 나눈다면 본인부터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자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불안이나 공황 예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불안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비하려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불안 두려워하지 말라.

0: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적대시할 수 있는데 건강한 불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 예.
0: 불안이 신호라면 무엇에 대한 신호일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를 먼저 인식할 수 있다면 저는 불안은 우리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병적인 불안이 있다면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병적인 불안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불안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단계가 좀 심각하다면 꼭 우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정신의학과 김로구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하면서 또 정신의학에 대한 건강들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난임센터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난임과 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문자와 댓글로 한 주 동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로구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3: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4: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2: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이 밀양 지역의 기도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마음으로 또 직접 참여하셔서 함께 이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난임센터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신이나 난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문자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함께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우리 정답 문자들 그리고 출석 문자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셨고요. 0720님께서 정신의학과 관심이 많았던 엄마로서 교수님께 좋은 말씀을 통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2850님 솔직히 출석은 오늘 처음 했어요. 흥칫뿡 그쵸. 출석 문자라고 남겨주신 건 오늘 처음이죠. 예. 하지만 처음으로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리고 4833님 내일 월드컵 남아공전 승리 기원합니다.

32강 꼭 가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남아공과 우리 조별 예선 마지막 3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죠. 사실 뭐 이 32강 올라가기까지 뭐 비기거나 이기면 올라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뭐 어렵게 어렵게 비겨서 올라가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분위기가 좀 축 처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좀 시원하게 이겨서 32강에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기면 제가 알기로는 뭐 캐나다나 보스니아였나요? 요 두 팀 중에 한 팀과 경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일 경기 시원하게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시간이 뽐뿜 라디오 할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뽐뿜 라디오를 청취하시면서 우리 또 월드컵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문제, 성경에서 무려 네 번이나 사기를 당했던 아주 속상한 성경,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를 내드렸었는데요. 자매 품으로는 이 네 명의 마리아가 있는 동네, 사마리아가 자매 품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아, 우리 많은 분들이 2850님의 이 물을 흐리는 오답 퍼레이드로 인해 레위기를 보내주셨었는데 정답은 사사기였습니다. 앞서 오답을 보내주셨더라도 정답을 뒤에 남겨주셨다면 모두 정답으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주셨던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0: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성공을 뜻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차원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복잡한 신학적 이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고 나를 잉태하여 나를 낳으시고 기르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다고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쳐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대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형편과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점찍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 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 왕의 집무실에 딱 서니 와 심히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금규를 딱 내미니까 살았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금규 꽃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왕이 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후에서도요 그대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 요구가 무엇이오 이 나라 절반 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을 살린 거죠. 그러나 만일 에스더가 얼란치마 입고 슬리퍼 걸치고 끔찍하게 갔으면 죽지요. 유 백천이라는 중국 한 나라의 사람이 아들을 딸 8명을 낳았는데 막내 2살 때 아내가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던 이분이 아내가 죽자 세상에 캄캄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여 살았는데 아내가 못하니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6명을 다 양자로 보내고 둘만 데리고 살기

교회를 계획하고 양자로 줄 집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다 아깝지만 다른 애들은 다 양자로 보내도 첫 딸, 16살 먹은 첫 딸은 언제나 감사하고

보고 미소를 머금고 한눈에 반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가지고 왕의 처갓집이 됐어요. 그리고 살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많은 돈을 줘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양자를 안 보내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첫 딸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름다우니 그런 미래컬,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아름다운 부인, 회사 가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어디 가도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단정한 젠틀먼, 신사가 돼야 돼요. 멋진 신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대제사장 옷은 화려하게 찬란하게 영화롭게 입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요즘 강단에서 청바지 입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넥타이 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넥타이 안 하시고 하셨지만 바울도 제수로 있다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그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목사는 자기 옷 입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자기 옷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름답게 자동차도 깔끔하게 구두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중심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첫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오니까 벌써 샤워하고 준비해서 머리 뿌마도 바르고 그래왔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인물이구나. 와, 잘났구나. 키도 크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니야!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버렸다. 일곱 명이 다 준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 리젝트, 거절하시고 키도 크지도 않고 일복 입고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조금 마음 쓰고 우리 내면의 사람 인격, 우리의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근데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아름답거든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i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is good. 매일 만드시고는 좋다, 와 좋구나, 말씀대로 되니 아 좋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It was very good. 너무 좋다. 사람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 내면의 사람 인격이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된 것은 간단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살까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룩하니 이대로 살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다 경건하니 이대로 살면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니 이대로 살면 다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효도하게 하니 자식이 효도하면 멋진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수학 교수라도 큰 칠판에 5m 선을 끄라면은 좀 끄어도 정확하게 못 끄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5m 자막대기 대놓고 끄면 더 잘 끄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대기, 캐논, 자막대기예요. 지용수든 김용수든 박용수든 누구든 나 생각 버리고 이대로 날마다 살면 반듯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게 쉽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I too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지용수든 박용수든 김용수든 누구든 이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른거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막 요동치는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에이 쉽다. 말씀만 따라 살면 된다. 할렐루야. 찰스 린드버그,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말기 작은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비행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당시 히로, 영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가 파리에 가자 수십만 명이 찰스 린드버그 대회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담배회사 사장이 와서는 담배 한 가지 주면서 대위님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든 입에 무시든 딱 한 번만 사진 찍으시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찰스 린드버그 대위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돈 5만 불 때문에 담배 광고를 한단 말이요? 못합니다. 5만 불이면 팔자를 고치는데 거절했거든요. 피우는 거라고 한번 사진만 찍으라는데 거절했어요. 그 신문에 나니까 파리의 그리스인들이 기뻐가지고 모여서 10만 불을 모아다가 대의한테 줬어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돼야 살아남아요. 위대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무너져요. 와,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이웃의 어려운 데를 많이 나누는 회사가 끝까지 남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초월해서 끊는가 해서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왕자 공주니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분, 와, 존귀한 사람. 사람은 이미지가 항상 남고 따라다니거든요. 여러분이 지용수 하면 그런 사람, 아무개 그런 사람, 이미지겠잖아요. 이미지가 고귀하고 존귀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고귀하시니 그분의 아들, 딸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되죠. 고귀하게 되는 길은

생기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한 사람 될 수 없거든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은 절대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만 해도 피라미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탑에 있듯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뭐 다 모아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로 존귀하고 고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애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 사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기로 발도 씻으시고 우리 죄 씻어주시고 우리 병 치료하시려고 채찍이 맞으시고 예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바울은 감히 사람인데 죄인인데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 교인들한테 나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 겸손하게 해도 자신감이 있어서 온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 희생했거든요.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교우들에게 부담된다고 사례비를 안 받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교우들에게 부담을 안 주잖아요.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사례비 주지 말자. 그거는 지금 시대가 그러면 안 돼요. 천막 만들 재주도 없고. 그러나 그 정신 자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함은 듣는 자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맺게 하고 잘나고 단장하고 설교자라고 잘 가르친다고 고귀하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희생하는 사람이 애국자로 존귀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부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효자가 돼서 고귀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자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자기를 주면서 우리를 섬기니 예수님을 마음 천하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섬김 희생적인 목사님을 찾으라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사례비를 집에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하도 가난한 사람만이니 다 나누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장로님들 하시고 생활비를 따로 사모님께 드렸잖아요. 구두닦개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두닦개가 추워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는데 울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 감동받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루시, 나오미 이름이 행복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인데 남편의 두 아들 말년 기론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불쌍하게 됐을 때 결국 오르바 며느리도 떠나지만 루스는 어머니 나로 떠나가라, 어머니를 떠나가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은 나도 죽습니다. 뭐예요? 내 한평생 안 났다 생각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은 어머니 저 여인을 좀 위로하고 섬기자 희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멋진 신랑 보아스를 붙여주고 주시고 세상에 오벳이라는 아들

아벨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아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지만 사람들도 와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룻에게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 당신의 노인의 복량자, 당신을 사랑해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온 성읍 사람들이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룻의 이름이 보석같이 빛나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퇴를 하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머슴 가지요. 자전거 공장에 머슴으로 어린 머슴으로 가서 죽도록 험한 일을 하지요. 그러다 또 전기회사에 가서 청소하고 머슴 노릇하지요. 그는 예수를 믿어 장로교 교인이 되지요. 기도하고. 그래서 20세 중반에 속회 대사를 만들었어요. 전구를 3개, 4개 끼울 수 있는. 그러나 망했어요. 메이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 망했는데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와서 고기 잘 굽는 솥뚜껑 같은 불판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소. 그거 하나 만들어서 뭐 큰 돈 되는 거 아니지만 할 게 없으니까 예 하고 기도하고 정성으로 만들었더니 그게 그냥 대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손전등 만들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는 마침내 10만 명 직원을 거느리는 일본의 경영의 신, 일본의 경영의 교과서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됐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네, 경제 불황이 와서 회사들이 다 무섭게 칼날같이 구조조정해서 겨우 살게 됩니다. 근데 회사도 이제 은행 돈 안 빌리면 무너지게 되는데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면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오면 빌려드리죠. 니코노스케는 불황 때 해고하면 어디 취직하겠고 그 가족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회사원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는데 이 어려운 때 해고해놓으면 어디 가서 사느냐. 해결을 못하거든요. 좀 빌려주시오. 안 됩니다. 구조조정 계획안을 갖고 오시오. 돈을 하도 못 빌려오니까 재무 담당 책임자가 회장님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한번 설득해보죠. 보니까 구조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거든. 아하, 우리 사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딱 절반 잘라가지고 구조조정하면 은행에서 금방 큰 돈 주는데 우리 회장님은 여러분 해고 안 시키려고 해고 시키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꿍꿍 아리면서도 붙들고 계신다. 모두 감동받고 우리 스스로 월급 30% 까자. 그리고 오전에 열심히 회사 물건 만들고 오후에는 우리가 직접 팔러 나가자. 회장님 위해서 뛰자. 우리 회장님 위해서 뛰자. 오전에 열심히 만들고 오후에 다 사원들이 물건 팔러 나갔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살려면 구조조정하면 되죠. 그러나 모두를 생각하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존귀한 기업인이죠. 우리부터 고귀한

0: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고기에, 우리 엄마는 고기에, 귀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가족이 보기에 존귀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희생하면 되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 한 번 하고, 바다 갈 때는, 배 탈 때는 두 번 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하라. 전쟁은 평생 하는 게 아니거든. 바다는 평생 탄행하는데, 부부는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이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고 섬기는 거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그럴 때 고귀하게 되는 거죠. 월급 봉투 받는데, 월급 받는 날마다 아내가 돼지고기 반근 사서 잘 삶아서 김치랑 남편이 드시게 했는데, 여보 당신 들어, 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3년간 한 달 한 번씩 돼지고기 반근 사가지고 남편만 먹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 생일 초대에 갔더니 부부가 돼지고기를 한 강조리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먹을 게 돼지고기 뿐이라. 남편은 아 됐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못 먹었다거나. 아 세상에, 먹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입이 미어지도록 돼지고기 먹거든요. 국질 내도 계속 먹거든요. 뭐 걱정되네. 저 병원 가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집에 나오면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여보 당신 돼지고기 알레르기 어떻게나 먹고 큰일 났지. 아니에요,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알레르기. 그럼 얘 3년간 안 먹었냐? 당신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혼자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드시는 게 제 기쁨인데요. 남편이 우는 거지요. 내가 이런 귀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귀한 아내를 얻었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잘 먹으면 잘 살 겁니다. 우리는 예모도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와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보다 내면의 사랑, 속사람이 더 멋져야 돼요.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존경 안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세 번 기도 주님 찾고, 주여! 주여! 주여!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0: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3: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4: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5: 잘 듣게 말합니다. 서울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0: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4: 네네.
0: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4: 네, 맞습니다.
0: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4: 네네.
0: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4: 네네.
0: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4: 네 맞아요.
0: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4: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딱.
0: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4: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0: 네.
4: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0: 학교에서요?
4: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0: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4: 네.
0: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 네, 맞아요.
0: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4: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0: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4: 네.
0: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4: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0: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4: 아니요. 근데

0: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다 봤을 때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1: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0: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그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1: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1: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0: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러시아에서.
0: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에.
0: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1: 그쵸.
0: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

0: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 네.
0: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0: 네.
1: 이런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러면
1: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거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성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아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아,

0: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력,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콰이어의 주품의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884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길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뎁니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

0: 그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가끔은 나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면 괜찮지만 오해에서 시작된 거짓 소문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교회, 공동체, 사람이 있는 곳엔 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역시 소문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신고로 감옥에 간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소문을 얻었고요. 모세에 대한 소문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살인마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편을 바꾼 수가성의 여인이 해가 가장 뜨거운 낮에 우물가로 나온 이유도 소문에 지치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물들에게 소문을 극복할 용기를 준 것은 나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한 첫 찬양은 희즈윌의 삶으로.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요즘에 이 삶으로라는 찬양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희즈윌 찬양을 많이 듣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입니다. 보통 오프닝 찬양들이 제가 그 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아니면 뭔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찬양들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삶으로라는 찬양에서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아서 이 찬양으로 오프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송가의 리듬과는 약간 다른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빛빛이니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찬양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선율로 함께 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세 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 깨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게 했다.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일곱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41장 1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르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에르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테란더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슈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될 수 있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진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시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온누리 원십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죠. 모두가 잠들었던 아마 지금쯤이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남침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6.25

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점점점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북한과는 단절된 채 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몇 대 강국에 들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부강해졌고 너무나도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 삼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하셨어요. 분단이 된 지 80년이 넘었고 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날고 통일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살아올 걸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지금 분단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세대들은 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일이 또 먼 얘기, 낯선 얘기들,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하게 됐죠. 민족의 아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5일 76년 전에 그 총성, 포탄, 이런 피해들, 죽음들 뒤로 하고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민족이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들 흩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북한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들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정보들도, 소식들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도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3: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좀 두려움이.
3: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3: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0: 새벽 4시에 남자 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1: 야,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2: 네. 네.
1: 그죠?
2: 맞습니다.
1: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네.
3: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2: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2: 네.
1: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네.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0: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네. 막 그랬는데 남소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네. 미국 안에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0: 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0: 거죠.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맞아요.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2: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 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0: 맞아요.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0: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치민이라고
1: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0: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0: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다르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2: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 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0: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2: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2: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2: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2: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네. 나라다.
2: 전쟁 휴전입니다.
1: 아. 네. 네.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그러니까 불안

0: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0: 너무 가깝게 있어서.
1: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2: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네네.
2: 그래서 네.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아, 또 그렇구나. 네, 이렇게 맞아요. 된 것 같아요.
0: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아, 네,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네.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1: 근데 있잖아요. 네.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아. 너무 살기 좋은 평화 도시라서
0: 우리 파주 홍보대사시네.
1: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1: 네.
0: 언제든 맞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네.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네. 바라보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3: 맞아요.
0: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1: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0: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네. 대한 생각 네.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맞아요. 보니까 네.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네. 이렇게 네.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4: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네.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1: 네.
0: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네.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0: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1: 네.
0: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네.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1: 아,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0: 네.
1: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0: 그럼요.
1: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2: 맞아요.
1: 행한다면 네네.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1: 네.
2: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네.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1: 네.
2: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1: 네.
2: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0: 네.
2: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0: 네.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1: 네.
0: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 네.
0: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 네.
0: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1: 네,
0: 네.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 네.
0: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1: 맞아요.
0: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1: 네.
0: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1: 네.
0: 조금 더

0: 경각심을 갖고 네.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1: 네.
0: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행복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4: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경제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 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

때마다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 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총선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총선 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칼국수와 갈치조림, 만두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그릇 상가와 꽃시장 등 감성 쇼핑 공간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 역시 명동 교자와 K-뷰티, 약국 투어, 쇼핑 등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표 관광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소비 규모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맛집과 쇼핑 명소들이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지면서 명동과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내 영혼이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17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요. 밤과 낮 사이에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되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생명 드리니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 또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중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

0.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며 굳게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잡힙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05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간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굉장히 큰 덩어리는 바다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대단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고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반역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발적인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이 계략해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권교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이제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짜낸 계략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긴 압살롬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보란듯이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들이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내용으로 하실 일을 아이도벨이 스스로 짜낸 계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심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신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후세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봐와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제 같이 반역함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처럼 보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시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 쪽에게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세는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 쪽에로 위장전향시켜서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아이도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뛰어난 지략가이요 모사인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후세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후세를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시, 기도를 어떠한 배경하에서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한 이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피난길, 죽음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단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삶을 다 내어 맡긴 거룩한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찾아오셔서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주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위해서는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부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의 시요,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점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실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사, 이민, 이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각박하고 공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세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보는 것은 이게 답니다. 돌아가면 고단하게 살 거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참 복받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룻의 생애 가운데 시행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전 생애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정황 속에 처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참 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내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잘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 지혜로 왔는가? 내 실력으로 쌓아 올려 왔는가? 아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한 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를 붙드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더라. 주의 은혜가 크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일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순종의 예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이 길을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만만

0: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라. 이것은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은혜의 궤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모를 줄 수 있을 만한 참으로 곤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 지키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겠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지역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함경남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0도, 서울과 대전, 대구, 여수,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강릉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17도, 강계와 함흥,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개성 27도, 대전과 여수, 목포와 제주가 26도, 춘천과 대구, 부산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신의주와 강릉이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곳을 잠잠히 지키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후 바깥 경치를 보면 상쾌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사모하시죠? 그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총이고 복일까요? 순결해지는 것을 사모하시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사모하실 테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심령이죠. 심령을 깨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항상 의식을 심령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은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있는 동안, 잠자는 심령을 깨우시는, 그리하여 승리하며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 되셔야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 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더 힘있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주어진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신 분은 아버지시지만 관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처럼 욕망을 따라 먹지 않게 하소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이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이며 내가 취하는 것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육체이든 영혼이든 사람이든 기관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도 관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소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저에게 혁명가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 한복판에 우뚝 자유롭게 서서 그 어떤 비난에도 몸을 움츠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그것은 당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저를 자유케 하소서. 저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진짜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모든

은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원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운을 내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평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prejudice,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에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의 선입관념 때문에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에 공평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뜻 보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너럴 앨러스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선입파 체면. 아, 내가 체면 때문에 굶어도 이를 쑤시고 나오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죠.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집도 거치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잘 차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죄를 면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스퍼준 같은 목사님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 같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제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목을 구원도 공평하신 하나님, God is justice, even ou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공평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합니다. God is justice. Even salvation. 그래서 피부의 색깔과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whosoever 간단해요.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래서 첫째 대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For all have sinned.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변명 없어요. 목사 아들도 죄인, 목사 손자도 죄인, 장로 아들도 죄인, 권사 딸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구원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구원 많이 해주시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원죄 속에서 살겠다는 선택한 사람과 그 원죄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내가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김장환이, 자연 김장환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이 쉽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 구원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Salvation is a very simple, simplicity of salvation. 사람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암세노, 난 죄인.

이다. 둘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I cannot solve my sin.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Jesus already paid for my sin. 마지막으로,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구원받아요. 구원이 이렇게 심플, 단순해요.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죠.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다리지 말고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whos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심플, 너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너 예수 믿을래? 나 믿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거기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복음 전도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찬송할 때 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 찬송을 할 때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보다 더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 때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찬송가는 늘 해요. 세 번째로 구세주도 역시 간단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하는 신학생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신학생이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는 나 영어도 요만큼밖에 못할 때요. H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믿으면, believe it in him,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 거기서 무릎 꿇고 내 예수 믿었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야. 뭐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다 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 solace of people who trust in God. 예화 하나 드리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저하고 같이 집회도 미국서 많이 해봤어요. 자니 에릭슨은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되었었는데 승마도 열심히 하고 수영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1967년 7월 30일 불황이 닥쳐왔어요. 이 자매가 17살 때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었어요. 그걸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바위에 머리가 닥쳐가지고 등뼈 여기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목뼈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3년을 누워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문병을 찾아온 한 친구가 성경 하나를 주고 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만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생명. 그 냉소적이었던 그 티네이저 자니 에릭슨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계속 외우고 댕기면서 3년 만에 그 여자가 그 뜻을 알고 눈물과 반항적인 길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고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온 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사실 생각하니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유명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사가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40권의 이상의 책을 써서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 타다 결혼했죠. 이제 유방암 완치 3년 만에 다시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니는 지탱케 해주는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분하고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강사로 그분도 강사 저도 강사 그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장애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주면은 우리 목사 설교 100번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Suffer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참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The purpose of 우리의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Suffering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은총이 된 고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 혹독한 가난 때문에, 두 번째 약한 몸 때문에, 세 번째 초등학교 중퇴대교요. 그때 중퇴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가난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중퇴를 할 상황에서 적어도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창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도 계획이 있다. The plan of suffering. 시편 119편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할 계획 때문에, 겸손하게 시킬 계획 때문에, 기도를 시킬 계획 때문에, 감사시킬 계획 때문에 나를 고통 속에 계획을 했었어요. 세 번째로 고통의 약속, The promise of suffering. 데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반드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데이빗 브랭클리, 아니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아나운서들 중에서 월터 크랑카이를 빼놓고 아마 데이빗 브랭클리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꼽힐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찼대. 그러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죠.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계획, 플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발가락이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고 없고 간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죽음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넌 어떻게 죽을래?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병가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도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박봉진 목사,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문 닫았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넥타이와 허리띠를 풀고 좁쌀과 콩밥을 주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은 차디찬 방바닥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유는

0: 는 하나님이 참 신이며 하나님이 일본의 천왕보다 더 높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을 아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부인과 아들이 불쌍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surety of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죽는다는 사실. Everybody dies. General Ellis, you're gonna die too. I'm gonna die too. We're gonna go to heaven. 할렐루야. 죄인의 죽음. 사실 모든 죄인도 죽고 모든 성도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의 죽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유명한 마커스 앤토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을 보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 꼭 그래야 한다면은 한탄하며 죽을 일을 아니지. 죽음에 묶여야만 한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은가. 평온하게 웃음을 띈 얼굴로 세상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마커스는 황제까지 올라갔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카를 샌버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이 링컨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링컨은 강철 같은 강인한 성격과 아울러서 베어벳처럼 부드러운 일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잘못된 일은 자기가 반성을 하는데 1865년 라일락 꽃이 질 무렵에 그는 암살을 당해 그의 관이 고향인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길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손을 가슴에 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랭컨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덩어리요. 이것이 가면은 이거는 흙덩어리 다르지 가고 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지만 창원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어떤 분의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다들 한마디씩 하기를 이분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였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누가 봐도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즐거움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감동 그 자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5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 승리입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입니다. 승리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승리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살게 하소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아침을, 근심을 이기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늘 이기시는 주님을 닮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좌절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나를 실패감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의 흐름을 이기게 하소서. 나를 분노로 끌고 가려는 감정의 욕망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나의 모든 순간 악함을 선함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의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영적인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이기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승리의 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승리라고 남겨주시고요. 6997님께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0242님 요한복음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심을 아미라 이 땅의 구원자 이름 예수를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5504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4950님 오랜만에 일찍 출근해서 모처럼 출석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승리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늘 이기시는 주님을 닮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0: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승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승리라고 남겨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본문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반으로 딱 접어서 펼치면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은 나는 산자에게도 소망이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은 아닐지라도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 불멸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여러분이 건강할 때 젊었을 때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죽은 자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나는 생명이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다라는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 신앙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살아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나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보내온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 요단강 부근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시신은 썩었고 그래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을 위문하러 왔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또 마르다도

마리아는 왜 함께 나가지 않았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신앙,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죽었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도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근데 신앙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내 오라버니가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저도 우리 교인의 장례식에 가서 늘 위로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이별은 잠깐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신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짧은 이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장례를 치른 가족들에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도 와서 부활을 믿었거든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게 될 거니까 오늘의 이별의 슬픔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견디라는 말로 아마 마리아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지막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죽었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것을 가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신앙만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잠깐의 때가 아닌 영원한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때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을 주는 분이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 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를 가지고 슬픔을 맞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는 것은 마지막 때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부름받은 자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그를 승천하게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켰던 그 능력이 믿는 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돈은 가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은 오늘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우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면 다음날 아침이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육체가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계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형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살아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 동생도 죽어버리면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한 여인을 일곱 형제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활의 때에 결혼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잠자고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 그들은 잠에서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끝났다는 말로 죽었다, 끝이 났다, 인생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오늘 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라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언제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에게 붙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땅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육체에 어떤 연약함, 질병,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때를 끝내는 것이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또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를 가지고 병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병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가난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경쟁에서 뒤처져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안경이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병든 사람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은혜를 받으며 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고 말씀인데 혹 돈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당할 그때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자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자신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되는지를.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신앙의 정답이죠. 그죠? 우리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었고, 또 죽음 앞에 좌절하지 않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환경을 주셨고 다른 능력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동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은 이 땅에 인간에게 있는 소망 하나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일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사야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똑같은 예수라는 이 이름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인류의 소망,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수 외에 우리에게 딴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 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처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호메시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0: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의 소망, 그러나 오늘 산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국에 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5일 목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승리 두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네,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출석 단어

0: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장마가 시작된 건지 네. 날이 계속 흐리더라고요.
1: 우중충합니다.
0: 네. 네. 오늘도 비가 올 건지 궁금한데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오면서 날씨 예보 봤는데 네. 분명히 오늘 비가 오는 게 80% 이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예보상으로는 또 비가 안 온다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그냥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비가.
1: 시원하게 한번 내렸으면 네, 좋겠는데
0: 비가 와도 좋고
1: 맞아요 안 와도 좋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참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맞아요.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때만 되면은 저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네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성도들하고 안 그래도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에서 나누고 있었어요. 네,
0: 전신갑주를 취하고
1: 네,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나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맞아요. 지금 뭐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눈에 보이는 증상을 해결하려면 그 눈에 보이는 증상만 붙잡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0: 어렵죠.
1: 맞아요. 오히려 이 문제 너머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좀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동성애, 뭐 학교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워서 뭐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승리라고 보내주시면서 기도문 받으시고 출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힘내.
1: 쏭. 매주 목요일 힘 이 시간에는 힘내송으로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의 힘내송은 어떤 찬양인지 퀴즈로 만나봅니다.
0: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1: 네.
0: 어떤 찬송일까?
1: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
0: 네, 맞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네.
0: 1번 어려운 일 당할 때, 2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와, 근데 의지한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둘 다 그런 찬송일 것 같거든요.
0: 네.
1: 과연 뭘까요?
0: 네. 어떤 건지.
1: 고난과 위기 속에서.
0: 네.
1: 고난과 위기 속에서.
0: 맞아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1: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도 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뭐 이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정답은 무엇일지. 1번 어려운 일 당할 때, 2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정답 남겨주세요.

0: 바로 이 찬양의 찬송의 제목을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582님께서 찬송의 정답 남겨주시면서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생전에 항상

0: 항상 모든 일에 주님 의지하라던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1: 그러셨군요. 이 찬송 왠지 좋아하셨을 것 같은
0: 네.
1: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지를 해야 한다. 의지하고 또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고 제목을 또 보내주셨네요.
0: 네.
1: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송은 무엇인지 1번 어려운 일 당할 때 2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목사님의 묵상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0: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벽을 만나죠.
1: 네.
0: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건강이 그럴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벽,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는 걸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벽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때 이제 그런 벽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를 받았을 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뭐 누구에게나 그런 벽이 있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1: 벽 보고 기도했던 분.
0: 맞아요. 벽 보고 기도했던 분. 벽 보고 기도했고 또 벽을 느낀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시대를 보면 그뭐 벽이 많았어요.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고, 자기 내적으로는 죽음의 병이 찾아와가지고 나라에도 벽이 있고 자기 인생에도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이제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벽 앞에 세우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여리고성 앞에 세우셨고,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죠.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벽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그벽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죠.
1: 네.
0: 부자님 어떠세요? 이런 벽들 느끼실 때 많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벽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벽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걸요.
0: 우리가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벽이 없어야 좋잖아요. 벽이
1: 그쵸.
0: 없고 그냥 평탄하게 오르막도 없고.
1: 있어도 내가 육상 선수만큼 아닌
0: 맞아요.
1: 뛰어넘을 수 있는
0: 맞아요.
1: 그 정도면 좋겠다.
0: 내가 그냥 조금만 힘쓰면
1: 네.
0: 넘어갈 수 있고 뭐그 정도의 벽은
1: 네.
0: 괜찮은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벽은 하나님 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 벽을
0: 생각하잖아요.
1: 부숴 주시옵소서.
0: 그렇죠. 이 벽을 문으로 알고
1: 열고
0: 열고
1: 나가는.
0: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 히스기야도 이제 이런 벽 앞에서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이제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벽을 넘으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의 은과 금을 다 떼어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쳐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죠.
1: 처음부터 기도한 게
0: 맞아요.
1: 아니었군요.
0: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1: 네.
0: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맨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을 좀 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 좀
1: 네.
0: 만나서 인맥으로 해결해 보기도 하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안 되면 한계가 드러나게 하고, 그때 결국에는
1: 하나님께.
0: 하나님 찾으러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이벽 앞에 해결할 문제가 없으니까 벽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 기도하죠.
1: 네.
0: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벽을 보면 절망을 생각하거든요.
1: 네.
0: 벽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0: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벽 앞에서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벽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바꿔주거든요.
1: 아~
0: 어떻게 바꿔주냐면, 예. 사실 성경에서 벽은 절망, 어떤 한계, 내가 넘어설 수 없음,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는 막힌 곳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1: 네.
0: 다른 하나는 이런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벽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1: 성벽은 보호 차원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벽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한 울타리, 성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벽 앞에 마주 세우셔서 주저앉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 네.
0: 오히려 이 벽을 성벽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주를 더욱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의 열심이 이걸 이룰 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열심이 히스기야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뭐 바꾸어낼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이 벽을 성벽으로 보호하심으로 바꾸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있죠.
0: 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어떻게 다 모이게 됐어요.
1: 네.
0: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돌은 중2가 우리 집에 한 명이 있다.
1: 중2병에 걸렸군요.
0: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취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벽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벽을 성벽으로 바꾸시는 주를 더욱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1: 네.
0: 오늘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게 될 텐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벽을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성벽으로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만약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벽을 느꼈다.
0: 네.
1: 인생에 있어서 큰 벽, 너무 큰 벽을 느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아파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성벽을 세운 것이다,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좀 바꾼다면,
0: 맞아요.
1: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0: 네.
1: 그 시간을 맞아요.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0: 맞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평안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벽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벽임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겠어요.
0: 네.
1: 벽을 느낄 때.
0: 맞아요.
1: 오늘 어떤 찬양으로 묵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샵098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를 목사님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0: 1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2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입니다.
1: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였습니다. 370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나 내 곁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지금 벽을 느끼셨는데 그죠?
1: 네.
0: 그 벽은 보호의 성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5867님.
1: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딸아이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지만 늘 기도로 힘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0: 이 자녀 문제의 벽에 부딪히셨어요.
1: 네. 그러니까 이 자녀 문제가 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든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들을 또 눈물로 지새워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가주시는 또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 네. 그걸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지금 기도합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8858님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라고 보내주셨고요. 1902님
1: 찬송가 54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힘내송 들으니 살짝 무거운 몸에 힘이 생기네요. 오늘도 파이팅 할게요.
0: 파이팅 하십시오.
1: 네.
0: 전해드린 문자도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사모님께서 교회에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교우들 모두가 안타깝고 비통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과 유족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0: 정말 갑작스럽게
1: 맞아요.
0: 그래서 더욱 비통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죠.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긴 하지만
0: 네.
1: 그 죽음을 마주대해야 되는 우리의 상처, 아픔,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월드컵으로 요즘에 많이들 뜨거우신데요.
1: 엄청 뜨겁죠. 오늘도 중요한 경기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문자를 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승리로.
0: 네.
1: 조별 통과하기를 응원하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관심이 많으세요, 다들. 그리고 7480님 문자 주셨네요.
1: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매우 슬펐던 날이기도 하지만 논산훈련소에 21살 큰아들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입니다.
0: 와, 논산에서?
1: 그래, 지금 막내아들과 함께 논산으로 가는 도중에 라디오 방송 찬양을 들으면서 큰아들을 데리러 열심히 가고 있답니다. 내일은 공익근무요원으로
0: 교회의
1: 노인의 재가센터에 근무하러 갑니다. 이 큰아들이 그런 모양이네요.
0: 그러네요.
1: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 세상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그래요. 참... 오늘도 목사님의 묵상 내용을 들으시고 자녀 이야기를 참 많이 남겨주셨는데
1: 네.
0: 부모님께는 자녀의 문제가 참 1번 순위의 벽인가 봐요.
1: 맞아요. 내가 아픈 거, 내가 굶는 거, 내가 뭐 못하는 거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견딜 수 있는 건데
0: 네.
1: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가뿐히 넘을 수 있는데 네. 자녀의 벽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가장 아픔이고 상처고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0: 네.
1: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오는 벽들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를
1: 그래.
0: 살펴봤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격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1: 네.
0: 그것을 뛰어넘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1: 네.
0: 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1: 아멘. 예, 오늘 이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데
0: 네.
1: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의 벽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벽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0: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승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히나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아니면 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승 목사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아기를 품은 고소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듭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고통으로 되갚으니 내 영혼이 텅 빈 듯 허탈합니다. 저들이 아플 때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친한 벗, 나의 형제를 잃은 듯 안타까워했습니다. 침통한 마음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어머니 없는 아이처럼 넋놓고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에 이름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 나를 모욕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야만인들처럼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내 모든 것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으니 저들의 야만 행위에서 나를 구하소서.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 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곁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 패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들은 입을 벌려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 즐거워하는 일만은 막아주소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 우리가 그를 씹어서 뱉어버렸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제물 삼아 즐기려는 자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거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다시고 당나귀 꼬리를 붙이소서. 그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35편 11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로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번에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먼저 말살하고 죽이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론이었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낳을 때 애굽 왕의 말살 정책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아이를 낳고 나일강에 던졌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만큼은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긴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들통이 난다고 한다면 이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죽을 것이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날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와 정말 괜찮게 생겼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런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 있는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드러난 이 창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토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죽을 운명 아닙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아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 현실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토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실 절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곧 닥쳐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안이나 걱정, 염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이랬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뭐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그들이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하나의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전통과 형식, 과거에 했던 일들로만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마산재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

가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 키웠지만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부모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아이를 두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띄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 아무 의미 없어 버리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갈대 상자지만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스스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죽도록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두어서 띄운 것입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두고 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 히브리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애굽의 아이인지 히브리인 아이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버지의 말살 정책 그 명령 몰랐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겠습니까? 라고 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까? 그 진짜 친모 요게벳 유모로 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학문도 다 배우고 바로의 공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젖먹이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되었는데 이 모세는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성장하고 자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적생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바로의 왕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연이 된 것입니까? 역사의 우연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모두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 아이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뭐 대단한 전략을 세우고 뭐 대단한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없고 세상 가운데 띄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대상자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죽을 운명이겠지만 이 갈대상자가 있을 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는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남해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를 본문으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보면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랏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줄행랑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때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이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남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한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흐트러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놔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신가 하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 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이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줘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이 저 뭡니까, 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여알사드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저 뭡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위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바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월 25일입니다. 매년 오늘이 되면 늘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낸 분들의 일상. 전쟁이 핥히고 간 상흔 위에서 다시 밥을 짓고, 다시 학교 보내고, 다시 일하기 시작한 평범한 분들. 그냥 오늘 살아남았으니 내일도 살아야지